아직도 멀었네. 언제쯤 도착하지?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문득 걸음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인생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걷는 사람이 완성하는 여정이죠.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품고 걸었고 모세는 광야를 걸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어요. 하나님은 단번에 목적지로 옮겨놓으시기보다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빚으시죠. 혹시 오늘 기도의 응답과 또 내 삶의 목표가 너무 멀게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끝내 걷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기가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파이디온 선교회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여름 감기로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변한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열 걸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한 걸음이면 충분해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두 걸음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에 이르게 되죠.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속도로 걸어주십니다.

한민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이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로암 흐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내 인생의 찬양 함께 하시죠.

0: 내 인생의 찬양.
1: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4월 29일 모금 생방송 때 뵙고 또 두 번째로 썸머 스페셜 시간에 찾아뵙습니다. 강주 구두방송 박철민 차장입니다. 교회는 백운동에 위치한 강주 선한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봉사위원회 총무로서 송도님들이 주례하듯이 점심 식사를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두방송 썸머 스페셜 들으시면서 시원하게 기도하는 여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은 구두방송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네,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딱 합격했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서울시 공무원 합격 7급.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이제 기뻐 소리쳤죠. 그런데 공무원이 오늘 제가 합격을 하면 바로 내일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출근하라는 거예요. 7월 달부터 출근하라는 거예요.

약간 이동을 하면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너 그냥 서울시 공무원 다녔으면 그냥 거기서 편하고 살 텐데 왜 그 도망을 떠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냐.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한번 선택인 거고요.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분명히 있습니다. 그도마성 사역을 하게 되면 전도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 세미나도 많이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도 세미나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책임지시구나, 이걸 제가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전도하는 장모님을 저한테 주세요. 전도하는 장모님의 상급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정말로 그런 장모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또 그 전도하는 장모님의 딸과 결혼을 해서 오늘 제가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했으면 그 기도는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극동방송에 근무하기에 저희 장모님을 또 저희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 지역을 돌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 강주 전남 지역 성도님들이 타 지역에 비해 신앙심이 아주 투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출석하는 선학교에도 일부 성가대 연습 시작이 주일날 아침 5시 반이거든요. 근데 다 나오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침마다 성가대 연습한 거 보면서 같이 제가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강주 전남 지역은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강주 북구에 살아도 강주 남구에 살아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국의 모든 지역이 이런 환경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 기도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지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강주 전남 지역은 신앙생활에 참 좋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강주는 크고 작은 산들이 많아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산이 보일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습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숨냄새를 맡으면서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들이 우리 생활 근처에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생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찬송가는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입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찬송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북을 치고 나팔 부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영원토록 지키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사랑으로 복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저는 이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이 부분을 찬양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왔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위기 순간에 구원하시는지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최근에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어떤 대화를 하면서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6.25 전쟁을 6.25 전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북침인지 남침인지 헷갈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학교에서 이것을 잘 안 가르쳐주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어쩌면 청소년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3년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쉬운 퀴즈입니다.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갔습니다. 처갓집에 갔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사위를 위해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럼 제가 김치찌개를 먹고 나서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 내드립니다. 1번 감사합니다. 2번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김치찌개를 저를 위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번 2번도 괜찮긴 해요. 그러나 3번이 가장 좋은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저는 특별히 6.25 전쟁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때 다 같이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천분의 1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장진호에서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으로 안전하게 철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평리 전투에서 승리하여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번영과 행복들이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소중한 숙제이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강주 구두방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었을 때는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4월 21일 우리 김대중 컨퍼런스센터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했었죠.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한다는 비전 아래 행사 당일 5,500명이 참석했었습니다. 라디오 전도대를 위해 우리 직원들이 2월, 3월, 4월 세 달 동안 강주 시내 교회를 부지런히 돌면서 홍보했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라고 함께 또 공감해 주시고 지옥계 목사님들, 성도님들 감사드린다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당일 하루 종일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신 우리 중보기도 회원들 이 시간을 통해 정말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를 처음 나갔던 것은 강주 올산교회였었습니다. 누나들 손에 이끌려서 주일학교를 나갔었는데요. 주일학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김도선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와 교류 문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됐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그때 우리 성경 공부 가르쳐 주셨던 김도선 전도사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전도사님의 가르침과 또 이제 생활 속에서 오는 기도응답 이런 것들이 저의 믿음을 지켜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살면서 왜 이 기가 없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85세이신데 지난 4월에 폐렴에 걸리셔서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이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도 폐렴으로 천국 가셨기도 했고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고 당황했었죠.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어머니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충분히 효도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4월에 입원하셨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5월에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일상생활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아들이 수박 사오는 거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엄마, 내가 이번 토요일 날 갈게요. 찬송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부하셨습니다. 기부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삶을 미리 리허설 해보는 것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필사노트를 쓴다면 이것은 이미 그 가정에 천국의 속성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 일에 제가 경품으로 상품을 제공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것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렇게 헌금을 받아야 되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PD들이 방송을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신고 방송을 하면 그 방송이 형통케 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진행했을 때 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하기 전에 빨리 자원했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누가 받으실지 참 기대가 되고 그날 당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찬송과 필사 콘서트는 8월 27일 목요일 현장에서 만나 이하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님과 마지막 31번째 찬송가 필사 후 옹기장과 함께 우리가 필사했던 찬송가를 다 같이 함께 부르고 그 다음에 상품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날 저희가 고지해드린 현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받으실지 궁금합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기대하는 이유는 저희 중보 기도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강주 시내 방송사 청취자들 가정에 찬송가를 소리내어 부르고 필사하는 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찬양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입니다. 이 찬송가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댁에 갔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부르거든요. 저희 부모님 나이가 90세고 85세이셔서 제가 전화해서 엄마 아침에 뭐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님이 금방 대답을 못하세요. 한참 생각하시다가 뭐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찬송가는 안 잊어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걸 불러드리면서 두 번, 세 번 부르곤 하는데 그때 또 야 이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적인 것은 잊어먹었는데 찬송가는 안 잊어먹고 있구나.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듣고 싶습니다.

가장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은 사무실 제 자리에도 붙어 있고 저희 집 문 앞에도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대회 할 때 직원들 함께 이 말씀 품고 기도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내일이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기사가 있다는 것이 하루를 이룰 수 있는 설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고은입니다. 고은은 너플 꽃자에 은혜의 은자를 쓰는데요. 영어로 하면 하이 그레이스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아내를 통해 크신 은혜를 베푸셨음을 365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되기를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딸 이름은 박여경이에요. 우리 여경이가 또 경상도에서도 좋은 대학 합격했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아빠 따라와서 강주에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가 최근에 기말고사 봤었는데 이 다 A 나오는데 어떤 과목 C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거 나 C만 가질 게 아니라고 새벽 기도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하나님 이거 C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이 교수님한테 자기 점수 이상해 나 또 얘기를 했어요. C였는데 A+로 바꿔줬어요. 교수님 뭔가 착각한 거였죠. 네, 그래서 여경이 원래 A 됐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들 이름은 성민이에요. 아빠랑 딸하는 기도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신다. 열심히 하자 아들. 네,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이제 우리 방송사 일들이 행사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뭐 짐 정리하고 어떻게 하고 들어오면 거의 11시, 12시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소파에 잠깐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좀 퍼져 있었는데 우리 딸이 그때 초등학교에 학생이었는데 와서 저 양말을 이렇게 벗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니까 아빠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내가 양말 벗겨줄게 그러면서 양말을 벗겨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생인데 이제는 약간 커가지고 저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여경이 너무 사랑한다고 방송을 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굿도방송에서 발령받아서 이렇게 근무를 했던 데가 창원 굿도방송이었습니다. 창원 굿도방송에서 그때 전도 엑스포라는 행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초청해서 전도 엑스포를 하면서 강의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직원이니까 같이 그 행사를 준비를 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나오는 강사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집안은 약간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신경 쓸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시간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는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 저는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하는 장모님의 상급이 되고 싶습니다. 약간 좀 특이하게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지금은 장모님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장모님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정말 복음을 잘 설명해 주면서 초등학교 공립학교 선생님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쉽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그런데 학부모들이 어느 누구도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 보통 선생님들보다 엄청나게 아이들을 사랑해줬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우리 담임선생님이 아이를 엄청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육하는 걸 전혀 터치하지 않았고 훌륭하게 전도 일을 하셨고 또 세소식반이라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고백을 듣고 아, 이 집이구나 생각하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그 좋은 선택 가운데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찬양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입니다. 이 1장은 저희 산학교 예배 드릴 때 맨 먼저 부르는 찬송이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순간들을 느낄 수 있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네, 요새 저는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음 세대에 잘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선한교회에서 도루가 사역이라고 해서 독거 노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주 목요일날 오전에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요일날이 우리 굿모닝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아침에 영상회의도 있고 또 매주 중보기도가 목요일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루가 사역을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꼭 독거 어르신들한테 반찬 배달해드리면서 기도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청년부들 같이 보면서 저 청년들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우리 사랑한 후배 윤석준 형제 믿음의 가문에 신랑으로 들어가는 비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함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동화책을 하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진리지만 그냥 하나님 모든 사람들한테는 약간 그게 SF적인 으로 인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한테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동화를 써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들을 예비하고 우리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한교회 봉사위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임무 중 하나는 주일날 성도님들이 드실 식사를 마련하고 배식하고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식사 마련하는 것을 여전도에서 돌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식사 준비 담당 여전도회가 윤익의 여전도회였습니다. 우리 강혜경 권사님이 여전도회 회장이어서 아주 앞장서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었는데 그런데 권사님이 뜨거운 밥솥을 들다가 그만 이렇게 손가락에 화상을 당하셨어요. 그 밥솥이 엄청 뜨겁거든요. 이 집에서 하는 전기밥솥이 아니라 저희가 찌는 밥솥이어서 온도가 높았었는데 그게 주일날 오전 11시 10분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권사님의 손에서 물집도 올라오고 해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물에 담그고 있었는데 이때는 빨리 신속하게 화상연고를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화상연고가 없어서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백운동에 있으니까 얌릉동에 있는 기독교 병원이 가깝죠. 근데 제가 이 차를 몰고 가면서 약간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때는 제가 교회 주차장 안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이 한 번 차를 넣으면 11시 배 때는 차를 뺄 수가 없거든요. 앞뒤로 이중 주차라니까. 그런데 그날은 제가 10시 50분쯤에 차를 댔었는데 이 골목에 주차할 공간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닝을 대고 제가 들어갔었는데 10시 50분에 제가 주차를 했고 11시 10분에 화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연고를 사왔었고 근데 그 약국 주인이 화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상 연고도 줬지만 또 다른 어떤 화상에 좋은 밴드까지 같이 이제 저한테 줬었는데요. 교회에 돌아오니까 한 11시 25분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권사님이 빠른 시간 안에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권사님에게 이게 화상을 당한 일은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구원의 방법을 이미 모색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썸머 스페셜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를 부르짖어 해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인천 상륙작전의 단추를 누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찬양은 광주 극동방송의 박철민 차장님의 내 인생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 참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죠. 오늘 귀한 삶을 나눠주신 박철민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야비스의 기도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2부에서는 찬송가

시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탈북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세우시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부르시어 영원 구원의 소명을 받은 탈북민 사역자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같은 탈북민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0: 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들어옮겨 주신 탈북민 성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옮기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듯 수많은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며 첫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여 탈북민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시작과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 복음 통일의 마중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이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는 이 찬송뿐만 아니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등 8,000곡이 넘는 많은 찬송을 남긴 작사가입니다. 크로스비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릴 적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슬픔의 언어로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크로스비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을 아름다운 찬송으로 고백했는데요. 이 찬송이 탄생한 이야기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 곡의 작곡가인 피비 팔머넵은 크로스비와 음악과 신앙을 함께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피비가 새로 작곡한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자 크로스비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네, 우리말로 하면 복된 확신, 예수는 나의 것 이라는 첫 문장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피비의 선율과 크로스비의 고백이 만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이 찬송의 악보 위에 작게 적힌 곡조명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Assurance, 바로 확신입니다. 저는 이 곡조명이 이 찬송의 중심 주제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첫 구절은 찬송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순간 그 다음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납니다. 악보를 보시면 이 대목에서 음정이 점점 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거듭남의 감격과 열기가

저는 이 구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악보로 보면 내 영혼이 음정이 가장 높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주체가 바로 내 영혼임을 음악이 또렷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르기 편안한 음역대의 친근하고 부드러운 선율로 마무리됩니다. 이 음악적 흐름이 참 놀랍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해서 선율이 계속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영광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먼 훗날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후렴에 이르면 이 찬송의 확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크로스비는 구원의 확신을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복음은 때론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될 때 비로소 복음은 노래가 됩니다. 찬송이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첫 구절에 잠시 머물러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한 문장은 크로스비가 붙들었던 복된 확신이자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확신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내 영혼이 누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크로스비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함께 필사할 찬송가입니다. 네, 아, 말씀 오늘 필사하셨어요. 찬양 필사. 5226님은 음악적으로도 설명해 주셔서 더 좋습니다. 찬송가를 묵상하고 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필사 완료했어요. 라고 이렇게 주셨군요. 그리고 9941님, 저는 직장 생활하는 60세 권사입니다. 박철민 차장님의 나라를 위한 멘트나 신앙생활,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식사, 봉사, 전도일, 그 나눔이 너무 은혜되고 좋은데요. 특별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내려놓는 그 결단, 또 나라의 역사에 해박한 지식 등 모든 것이 부러울 따름인데요. 박철민 차장님을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는 사역자들도 있지만 극동방송에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섬겨주시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어 이렇게 마이크를 드리는데, 오늘은 박철민 차장님의 삶을 나눠드렸더니 와, 이런 은혜 받으셨군요. 박철민 차장님의 소명감 그리고 신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광주로 이사와라 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라고 5226님이 보내오셨네요. 네, 그래요. 광주가 이런 땅입니다. 오늘의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 여러분의 얘기들도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주시고 또 방송 들으시면서 받는 은혜들 우물정 0153번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는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31번째 찬송인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필사하고 은혜받는 시간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자영 교수님도 함께 하실 거고요. 또 옹기장이가 그날 와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얘기들, 또 필사하고 계시다면 이런 마음으로 필사하고 계십니다라고 나눠주세요. 사랑의 뜰 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0: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칩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에 샤워 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 예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레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1: 얘들아 밥 물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2: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의 웨이메이커였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찬양 오늘 사랑해드란 마지막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랜드 에코 오페라의 생명 죽게 있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할 때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이 행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십시오.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간 지 16년 만에 여호수아 나이 110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서 분명히 그들 앞에서 결단을 받아내고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니 오늘날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살 건지 선택해라 하고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모든 장로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죽었습니다. 110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불러갔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함께 싸웠던 장로님들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성경은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앞을 다투어서 서로 경쟁하듯이 속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사기는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또 그 장로님들이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속히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만큼 괴로움을 당해요? 혹은 40년, 혹은 80년, 혹은 7년 이런 괴롭힘을 당하면, 너무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 하나를 보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롭게 또 몇 년 살다가, 30년, 40년 살다가 또 하나님 없는 삶을 또 선택해서 또 살아가요. 그러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7번이라는 악순환, 7번의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공격해서 치면 괴롭고 힘든 삶을 살다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또 한 3, 40년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또다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다가, 또 이웃나라를 쳐서 공격하면, 또 괴로움을 당하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그 다음에 또 행복하게 살다가 계속 이렇게 7번을 악순환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드온처럼 고백합시다. 사사기 그 400년의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2명의 사사를 소개합니다.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에 등장하는 사람이 기드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대표적인 사사들로 보면은 입다, 뭐 드보라, 또 삼손, 기드온 있죠. 예, 근데 우리 이 기드온은 잊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기드온이 등장할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살고 있었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기드온이 등장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7년 동안 그 억압 속에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이 와서 그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싹 빼앗아 가버렸어요. 마치 메뚜기 떼가 와서 급수하고 가져가듯이 싹 가져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든지 그들이 굴을 파서 굴 속에서 몰래 양식을 숨겨놓고 거기서 먹고, 또 산성을 치고 거기 올라가서 몰래 양식을 해서 거기서 먹고, 이러면서 숨어 살았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했죠.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 버린 이런 삶을 7년 동안이나 살 때, 여러분 7년 동안 대흉년이 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흉년은 안 들었어요. 근데 7년 동안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 흉년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기드온, 이 사사 기드온을 사용합니다. 기드온도 몰래, 원래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타작을 못하고 포도주를 담그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한 거예요. 그래야 식량을 숨겨놓고 먹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도 살아야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용사여,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저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인구도 많고요, 땅도 넓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영적으로 보면 작은 지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명분이 약하거든요. 장자이던가 르우벤 지파처럼, 아니면 유다 지파처럼 영적 장자의 고난을 순서에 따라서 자기들이 받은 자격이 되었던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요셉의 자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니까 그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고, 그렇죠? 그 야곱은 요셉에게 한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했어요. 그 오른손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또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므낫세 지파는 영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분이 많지 않은 지파예요. 그럼 우리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요,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 안에서도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 부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너가 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표징을 주십시오. 증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지냈더니 바위굴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려요. 마침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또 그들이 그 7년째 되는 해에 또 추수를 겁탈하러 또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기드온이 병사 나팔을 불어서 군병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제 구심점이 생긴 거예요. 사사라는 기드온이. 그랬더니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 인근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을 갖고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겁을 내고 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에 가라고 돌려보내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드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렸네. 진짜 가란다고 진짜 가냐? 진짜 너무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집에 가버렸어요. 만 명 남았네요. 하나님 만 명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물을 먹였더니 냇가에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입으로 빨아먹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먹어요.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만 내가 데리고 전쟁에 가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 남았냐면 만 명 중에 300명 남았어요. 300명 갖고 어떻게 전쟁.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전을 다 짜주십니다.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 안에다 횃불을 감추고 이 300명이 세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몰래 곳곳에 가나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곳에 침투해서 이걸 들고 들어갔다가 세 팀이 아마 세 팀이면 우리의 미루어 짐작에 100명 100명 100명 했지 않았겠어요? 300명이니까 그래서 동시에 신호를 주니까 항아리에서 횃불을 확 끄집어내면서 항아리는 던져서 탁 깨뜨려버려요. 그렇게 와장창창 깨지고 막 불이 왔다 갔다 하며 그리고 동시에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적이 기습에 들어온 줄 알고 횃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소리가 요란하니까 그래서 칼을 빼들고 막 서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렸어요. 전멸해버린 거예요. 겨우 살아남은 미디안 사람들만 일부가 도망했는데 기드온이 끝까지 추적해서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 밉디 미운 기드온, 저 미디안 사람들. 날마다 농사만 지어놓으면 가져가 버린 저것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7년을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을 했는데 드디어 저들이 전멸을 당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드온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스스로 외쳐댔어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얼마나 멋져요. 아니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 집안이 대대로 왕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기드온을 죽여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드온이 저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는 일은 없다.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거. 기드온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기드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매사에 누가 우리를 죽게 세우든지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유하든지 우리가 딱 잘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역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세겜의 멸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죠. 여기 보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70명이었어요. 자식이 70명. 그때 사회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 본부인 있고 첩이 있는데 그 첩 중에 하나가 세겜 사람이에요. 세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바로 위에 있는 세겜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또 한때는 세겜이 수도 같은 역할도 했죠. 그런데 이 세겜 사람인데 그 세겜 여자 하나가 기드온에게 시집 와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일 뿐이야.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문제예요. 아비멜렉이 가서 자기 어머니의 고향, 그러니까 외갓집이죠,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한테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하나가, 저 우리 70명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왕 되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 왕이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누가 왕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면 어디서 나오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 세겜 사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겜 출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은 70을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은 70을 아비멜렉이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불량배를 샀어요. 불량배를 사서 은 70을 주면서 우리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여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딱 한 명 남겨놓고 다행스럽게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죽여버립니다. 유일하게 막내 요담 하나만 남고 다 죽여버렸어요. 막내 요담은요, 막내야, 쟤는 왕 될 수가 없어, 안심했겠죠. 세겜 사람들이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대관식을 합니다. 이제 없어요, 다 죽어버리고 당신이 이제 우리 왕 해주십시오. 우리 세겜 출신이 왕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그리고 해가 바뀌고 바뀌어서 해로 3년째 되던 해. 실제로 한다면, 만으로 따진다면 1년 몇 개월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해로 3년 되던 그 해에, 자기가 왕된 3년째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버리고, 이제 햇수로 3년째예요. 아비멜렉을 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가알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외갓 동네가 세겜이지 이 사람은 우리 세겜 출신 남자가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누가 하면 좋겠어요? 우리 세겜 출신의 남자가 왕이 되면 좋겠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싹 바꿔서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모반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비멜렉이 알아버렸습니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마땅히 징벌을 해야겠습니까? 징벌해야겠죠. 그래서 군대를 끌고 세겜을 쳐들어갑니다. 세겜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공격하여서 그들이 세겜성이 공격을 당했고 결국은 못 살겠다 하고 마지막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망대로 지어놓은 망대로 갑니다. 이 망대는요, 세겜성 바깥에 있는,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장소로, 최후의 보루로 지어놓은 곳이에요. 그 망대예요. 근데 그 망대가 얼마나 견고하고 크게 지어놨던지 사람이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망대예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서 다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마 안 두겠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었는가?

세겜 성에서 도망쳐서 세겜의 망대로 도망가더니 세겜 망대 안에서도 또 어디로 갑니까? 엘브리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엘브리 신전. 이 엘브리 신전은요, 엘브릿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엘하고 브릿이에요. 근데 여기에 옛날 말은 뭡니까? 바알브릿이에요. 바알브릿. 바알브릿. 그러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브릿, 그러면 엘은요, 계약의 신이에요. 계약의 신. 근데 바알브릿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브릿은 바알이 언약의 바알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우리의 언약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바알브릿. 그것이 엘브릿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알이란 이름이 빠졌을 뿐이지 바알이 언약의 신이다. 바알이 우리 세겜 사람을 지켜주시는, 바알이 우리 가난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바알이 우리의 언약의 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라는 이름만 빼였지 엘브릿, 언약의 신,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명칭만 바뀌었지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세겜성에서 도망쳐서 망대로, 세겜 밖에 있는 망대로 가서 최후의 보루, 그 중에서도 그 망대 안에 비치되어 있는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이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빌었단 말이에요. 바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모세가 출애굽시켰고 그 후손들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잖아요. 아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언약관계를 맺고 위기의 순간에 바알이 우리를 살려주라고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우리를 살려줄 줄 알고 그들은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바알. 바알은요, 예전 토착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바알은요,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를 관장하고 천둥도 치고 비도 관장하고 바람도 일으키고 농사가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신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보다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누가 도움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요, 어떤 모양도 못 만들게 해서 아무 모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은요, 뭐도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농사 짓는데 농사의 신이니까 바알을 예배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는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신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살려 돕겠습니까?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막 치는 거예요, 도끼로. 그래서 그 도끼로 한 다발 등에다 메고 다 자기 병사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해라. 전부 다 병사들이 나뭇가지를 쳐서 도끼로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그 망대 거기에다 밑에다가 예전에 뭐 콘크리트로 쌓겠어요? 다 나무로 쌓았지요. 그 망대 밑에다가 쭉 보루에다가 그 장작을 놓습니다. 나뭇가지 해온 걸 놔요. 그리고 불을 지펴버려요. 화공을 한 거예요, 화공. 불을 지펴버려요. 그러니 홀라당 다 타져버리겠죠. 그리고 연기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날 그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바알,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엘브릿에 들어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바알에게 외쳤지만 그날 그들이 1,000명이 다 죽었어요. 바알은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은 그들의 지켜주는 신이 아니었어요. 바알은 농경을 관할하는 신이에요. 비도 내리고 바람도 하는 거예요. 아니 바알에게 그만큼 빌었으면, 우리 지금 이 망대가 불이 났어요. 그러면 바알이 빌면은요, 바알이 살아있다면, 바알이 존재한다면 거기에 뭐를 내려야겠습니까? 비를 내려야죠. 아니 바알은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인데 왜 자기한테 비는 백성들 앞에서 비를 안 내려주고 거기가 홀라당 타져서 죽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알은 없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사람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바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고요.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고요. 그러니 세겜 사람들이 멸망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멸망당하겠죠. 자신들의 보류, 자신들을 지켜주실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엘브리 신전이, 바알브리 신전이 지켜주기는커녕 자신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17절에 보니까요.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

하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재앙의 날이 닥치면 엘브리 신전, 바알의 신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재앙이 닥치면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 28편 8절 말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예, 세겜의 요새에 들어간 그들은 다 불에 타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새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피난처가 어딥니까?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어딥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알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보루라고 믿었던 그 엘브리 신전에 들어가서 새까맣게 다 타져 죽어버린 거예요. 무덤이 돼버렸습니다. 멸망해버린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때 가장 신리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기드온의 어떤 아들들이 왕이 된 것보다 우리 세겜 출신이 그래도 외갓집이라도 우리 세겜 출신이 왕이 돼야 우리한테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 죽었네요. 세겜 사람들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사의 신이고 폭풍을 관장하고 천둥을 관장하고 비를 내릴 수 있는 신, 그가 우리를 지킬 거라고 했지만 기가 막히게 불에 타져 죽어버렸네요. 그러니 얼마나 우매한 삶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겜 사람들은요, 어리석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불러댔어요. 그러니 엘브릿에서 다 타져 죽은 거예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는요, 자신이 왕 노릇한 아비멜렉의 멸망입니다. 50절과 54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갔어요. 데베스. 데베스는 다른 성입니다. 근데 이 데베스는요, 이 세겜에서부터 동북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성이에요. 그러면 왜 거기를 갔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 추측은 뭐냐? 이들이 세겜 사람들과 같이 협작해서 아비멜렉을 몰아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데베스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거기도 점령하러 간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점령당하니까 이 사람들도 마지막 보루로 또 똑같이 세겜 사람들처럼 그 성 안에 있는 마지막 보루 또 탑으로 올라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겠어요? 똑같이 한 거예요. 아까처럼 불을 놔라. 그래서 또 몽땅 태워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자신이 그 밑에 가서 놓고 불을 놓으려고 나무를 갖다 놓는데 하필이면 여자 한 사람이, 누군지도 이름도 안 밝혀, 여자 하나가. 남자들은요,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걸 갖고 싸우잖아요. 여자는 그런 걸 다룰 수 없으니까 뭐예요? 도망쳐 나올 때 밥은 해먹고 살아야 하니까 맷돌을 가지고 가요. 그 맷돌은 곡식을 빻아서 빵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 맷돌의 윗짝, 두짝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기 만약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맷돌 윗짝이라도 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누구예요? 아비멜렉 머리로 떨어진 거예요. 아비멜렉이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그래서 자기 밑에 자기 비서처럼 다리고 다니는 장군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젊은 청년한테, 야, 빨리 칼을 빼내서 나를 찔러 죽여라 하고 말한 거예요. 왜? 아니, 나 같은 용사가, 왕이 전쟁에서 여자한테 죽었다고 소리를 나면, 소문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나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빨리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청년이 찔러서 죽였어요. 아비멜렉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휴, 고작 횟수로 하면 3년째, 만으로 따진다면 뭐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겠죠. 고작 그거 왕하려고, 그 왕 노릇 얼마나 했겠어요? 그것 좀 하려고 자기 형제 70명 다 죽이고 한 명 또 68명 다 죽이고
자기 외가

0: 집 사람들 다 1,000명 죽이고 이게 뭐냐고요? 고작 그거 왕노를 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왕노를 타고 살려고 하면요, 그래요, 뭐 부귀 영화를 얼마나 누리겠다고. 그것처럼 힘들고 불쌍한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내 인생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꺼이 우리는 모든 날 동안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왕 되는 걸 포기한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은요,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은요, 큰 배포 있고 이끄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박수치고 모두가 대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용기도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것.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좀 뭔가 있을 수는 있어요.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빼어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함정이 돼요. 내가 다스려야겠다. 내가 왕해야겠다. 미안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 자신까지도 죽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보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고요. 모든 일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내 힘이나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변으로 넘치도록 흘러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또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진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께 가까이.

0: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 속 가사처럼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목마른 영혼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광주 북구 신영동에 위치한 빛고울 광염교회 박이상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 날씨가 참 습하고 더운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키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이 더운 날씨에 특별히 밖에서 일하는 방송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0: 아멘.
1: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때마다 체온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무도 온열병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방송 가족들 덥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시원한 성령의 바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의 사업, 직장,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는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 위해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7674번님. 정연화 권사님, 폐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끼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히 호흡기를 떼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남은 여생을 예배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정연화 권사님, 폐 질환으로 산소호흡기까지 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호흡이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생명의 가장 큰 부분인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스스로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숨 쉬는 것만큼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는데 하나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특권임을 우리 모두 깨닫사오니 정 권사님이 하나님이신 그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는 그날이 다시 오게 하시고 남은 여생을 마음껏 숨 쉬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0: 아멘.
1: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행복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9976번님. 담양에 있는 저희 교회 7월 12일 주일, 이틀 전인데요.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두들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또 중고청년부 수련회가 다가오는 26일 주일부터 28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지금 우리 9976번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여름 사역들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역 기간 동안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다해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담양에 있는 한 교회가 이번 주일 단기 선교를

0: 맞습니다. 이 무더운 가운데 다녀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교통수단을 타든지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되는데 하나가 되면 놀라운 기적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오는 귀한 단기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에게 힘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선교팀에게도 평생에 남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사탄의 모든 방해를 하나님 깨주시고
1: 아멘.
0: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만 다 형통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26일부터 28일까지 중고 청량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 연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수련회원이 그 가운데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하나님 수많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만 울려 퍼지고 그 가슴들에 새겨지는 놀라운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7087번님. 친정엄마가 난소 수치가 높아서 오늘 대학병원 산부인과 진료 예약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연세가 81세신데요. 쓴맛과 복부 팽만감이 있어서 식사를 잘 못하고 계십니다. 원인을 잘 찾고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도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7087번님의 어머니가 난소 수치가 높아서 진료 예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지만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쓴맛과 복부 팽만감이 있어서 식사를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좋은 의사 잘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해주시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이가 많으니 하나님 이 비침습적인 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치료를 하나님 치료법을 찾게 해주시고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면 먹어서 나을 수 있다면 그렇게 가볍게 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좋은 의사를 붙여주사 환자를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 만나는 귀한 7087번님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힘든 삶의 무게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려운 근무 환경은 물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구원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역자 사랑하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이 청년의 지나온 시간들 또 앞으로 걸어갈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과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면서 이 마지막 문구처럼요. 구원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 청년의 마음을 연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청년이 다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삶의 힘든 무게를 공감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려운 근무 환경으로 인해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불쌍히 여기며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청년의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 귀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받는 청년에게 구원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지금은 이 청년이 힘든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옆에 함께 걸어가며 서로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 회복과 또 승리의 복을 부어주시고 힘차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다양한

기도 제목들 간절한 또 소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광주 북구 신용동에 위치한 빛고울 광염교회 박이상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들,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오늘의 찬송가 필수 프로젝트 곡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담도암 4기로 수술 후 좋아졌으나 뇌전이 되어 방사선 치료 10회를 받았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항암제가 뇌 속으로 투여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질병, 가지고 계시는 걱정들, 또 가족들의 아픔, 하나님께서 모두 만지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몸이 아픈 가운데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이 귀한 성도의 뇌에 전이된 모든 암세포가 다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항암제가 효과적으로 들어가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항암제가 효과가 있도록 만져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귀한 성도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성도님이 앞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겠노라고 말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도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열아파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가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럴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중동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의 장인이 담낭암 4기, 또 장모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먼 곳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기도 제목들 많으실 텐데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순적해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아버지를, 어머니를 옆에서 돌보지 못하고 선교사와 결혼하여 그 선교사 옆에서 함께 위험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 그 선교사님과 부부 선교사님들 그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장인이 담낭암 4기, 장모가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귀한 사역, 영혼을 살리는 사역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의 집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부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7911번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7911번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게 이사해야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 그러나 어려워서 옮겼는데 그곳에 로봇이 있고 그곳에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또한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0: 아멘.
1: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7911번님이 옮겨갈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3377번님. 자녀가 이번 7월 18일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 출발합니다. 하나님 크신 팔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준비한 만큼 복음이 전해져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일정과 팀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 단기 선교 가서 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마음속의 소망과 여러 가지 문제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3377번님의 귀한 자녀가 필리핀 당

0: 이 선교를 가고 오는 동안 안전케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 전능하심, 아름다우심, 의로우심,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질지 같지 않은 일들이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0: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북구 신흥동에 위치한 빛고울 광영교회 박이상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좋은 소망을 붙들면서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에서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초청 금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나로 영생의 은혜를 주셨고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그 은혜,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이것들로부터 오는 위로는 잠시 잠깐입니다. 아주 잠시 잠깐이면 끝납니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위로와 좋은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주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고 상하게 하고 나쁜 것, 악한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영원한 거룩한 비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소망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또 일어섭니다.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했다가, 세상의 환경 속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다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영원한 위로가, 그리고 좋은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이요, 하나님의 비전의 소망이요,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가는 소망이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그 선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그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아주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며 오늘도 전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계속하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응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선한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쓰러지지 말아라. 너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선한 주의 그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의 힘을 덧입어서 오늘도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선한 일을 이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그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붙들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선한 말을 계속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 하십시오.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모든 수많은 환경들의 위험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들려주신 그 음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방해물을 만나도,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만나도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어 승리하여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축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4-1172번 062-574-1172번 생명수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그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마약과 음란물과 게임과 SNS 등 각종 중독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에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동선교의 역사적 거점이자 교민사회의 구심점이었던 이란 테헤란 한인교회가 예배당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선교계가 교민들의 예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외교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3: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란 최고 지도자 산하 자산관리기관이 150년 역사를 지닌 테헤란 성베드로교회의 소유권을 무효화하고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7년부터 이곳에서 공식 예배를 드려온 테헤란 한인교회도 당장 공간을 잃게 됐으며, 2017년 이후 담임 목사가 없는 9년 동안의 목회 공백 속에서 교민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이란 정부의 재산 압류와 강제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대흥 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을 종교 간 대립

0: 이 아니라 전쟁 상황 속 교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종교의 자유이자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공식 예배 허가를 위한 대체 공간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국내 최대 선교단체인 GMS 총회 세계선교회가 전 세계 선교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역사 박물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총회 세계선교회는 최근 본부 이원회를 열고 경기도 화성 본부 건물에 영상자료와 실물사료를 융합한 디지털 역사박물관 건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박물관은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세계 100여 개국에 2,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총회 세계선교회의 방대한 역사와 시니어 선교사들의 노하우를 디지털 기술로 시각화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총회 세계선교회는 대형 프로젝트 20개를 활용해 생동감 있는 전시를 구현한 교계 선진 디지털 역사관에 공간 설계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의 주중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과 비영리 단체의 자립을 돕는 선교적 교람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공간 보그마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두인구 센터는 청년 스타트업과 공익단체들을 위해 사무 공간을 저렴하게 대여하고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통해 바른 경영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세중앙교회도 교회 비전센터 내 250평 규모의 공유 공간을 개방하고 창업 기획사와 협력해 현재 13개 청년업체의 창업 보육과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공간 전문가들은 교회가 주중에 비는 공간을 활용할 때 처음부터 전문가와 연계해 실질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야 장기적인 선교적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간 제공을 넘어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안적 목양 사역이 청년 세대와의 새로운 복음적 접점을 넓히는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로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전 세계 차세대 선교 지도자들에게 선결 신학을 전수하고 한국교회의 부흥 현장을 공유하는 2026 웨슬리안 선결 프로그램 수료 예배가 개최됐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수료식에는 인도와 카자흐스탄 등 해외의 10명의 선교 지도자와 청강생 6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2주 동안 복음주의와 사중복음 전략에 대한 집중 강의를 이수했으며 신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생생한 예배 현장과 순교 역사 인프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국제선교단체 한국대표 송재용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나눈 신학적 지식이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적 동력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교회들이 주중 유휴 공간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며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역할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636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지난 10일 발생한 환자는 99명에 달해 전날보다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장충단교회는 주민센터와 협력해 관내 지정 무더위 쉼터로 참여하고 일반 쉼터가 운영을 마치는 평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양강교회와 서울 성락성결교회도 교회 마당에 냉장고를 설치해 지역 어르신들과 이주 노동자들에게 매일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은 이처럼 주일에만 사용되던 일회성 공간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 행정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을 구호하는 공익적 복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는 무더운 가운데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2: .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도리어 크게 기뻐하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난과 용서에 대해 기록한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참으로 벅찬 영적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몹시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 조금도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었든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박한 기도를 거절하셨고 오히려 바울의 그 뼈아픈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했던 기도의 거절이 크나큰 낙심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는 가슴 뛰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방향을 은혜로 돌려놓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함을 강력한 능력으로 만드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남몰래 안고 살아가는 아픈 육체와 마음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나를 한없이 약하게 만들고 깊은 좌절에 빠뜨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가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의 가시가 당장 뽑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찌르는 아픔까지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완벽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 안의 연약함과 가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내 삶에 머무는 은혜를 경험하며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가장 좋은 멘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정말 저한테는 힘이 되고,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듣고, 아,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오늘 어느 분이 나오셨네? 오늘 어떤 분이 나오셨네? 오늘 설교 말씀 이러네? 나름대로 또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2: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1: 저는 전남 여수에 살고 있는 조연준이고요.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로서 건축 설계와 감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성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다 보니까 건축물을 보면서 나도 저는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후세들한테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건축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2: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요. 조연준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의 낚시에 걸렸습니다.
1: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전도 나와서 사탕하고 크리스마스 이때 한 번씩 불려가는 것이, 그때 어렸을 때 아마 그 교회를 몇 번 나간 것이 아마 그 낚싯바늘이 돼서 끼어서 지금같이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감사하게 그 낚싯바늘이 걸렸다는 거, 아,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그때그때마다 엄청난 제가 저한테 시련이 있었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오면 엄청나게 편해지고요. 또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고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어서 지금 아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 극동방송 전남동부지사 시청자위원이기도 한 조연준 집사님은 최성원 총무의 권유로 극동방송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1: 최성원 우리 총무님하고 일을 하다가 어떻게든 만났습니다. 근데 총무님이 극동방송의 이러이러한 점에 장점이 있었고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동역하고 사역해보지 않겠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생각입니다. 또한 이거를 가지고 이것이 도구가 되면 안 되겠지만 잘 섬기면 또 주님한테 또 잘했다 칭찬 또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하니까 더 즐거움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께 감사죠. 제 생활이 감사함에 많이 젖어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2: 전파 선교사가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파 선교사님들 그 이름을 기대합니다.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선희 씨, 우리가 27에 만나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참 나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선희 씨 없으면 제가 이 자리까지 서지도 못했고, 또한 선희 씨 없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애들하고 잘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맙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가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역할을 못할 때는 그래도 담대히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 가끔가다 제가 철없는 이야기나 농담을 해도 잘 받아주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음성편지로 전합니다. 조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0: 저는 이제 기도 제목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로 화합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로 되는, 지금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 없이, 지역별 차이 없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에 인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교양 이런 것들이 사회에 쭉 퍼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하나 멋지게 한번 설계하고 해놓고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고 싶고요. 가정에서는 애들이 사회에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잘하고, 남들 앞에서 1등보다는 합력을 해서 선한 일로 인도하는 그런 애들로 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1: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 기도로 승리하자는 격려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0: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엄청나게 힘든 과정에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힘들더라도 이만한 내가 버틸 수 있는, 그거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거는 게을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 그럽니다. 너는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니까 저는 공격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내 이 자리에서 앉고 끌어안고 아예 주저앉으면 주위에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네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주저앉아서 저렇게 있다 하면 실망을 하실 거고, 그런 걸 보기 싫으면 하나님 저한테 주실 거 빨리 주십시오. 네, 공격적으로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하여튼 힘내신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전남건축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조연준 안수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저는 고향을 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주로 이제 타게 되는데 경부고속도로에 이런 표지판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표지판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육상 도로망으로 연결하는 국제교통 프로젝트인데요. 일본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중국, 인도를 거쳐서 터키까지 이 단순히 길을 잇는 것을 넘어서 물류나 관광, 산업, 문화 교류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특히 우리는 북한과 단절이 돼 있어서 뭐 북한을 지나서 중국으로 또 아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항공과 바닷길 뿐입니다. 그래도 꿈꿔야죠. 통일이 돼서 저 중국을 거쳐서 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선교 여행을 가보겠다라는 꿈. 여러분 절대 헛되지도 않고 허황되지도 않습니다. 분명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통일의 꿈. 운전하면서 또 기차 타고 복음 전하러 떠나는 길.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지금 로그인하셔서 얼른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또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저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출석 지금 남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샵 106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함께 하실 첫 번째 찬양은 최명자 사모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나가서 전하라.

생방송 OFP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 최명자 사모님의 음성을 함께했어요. 나가서 전하라 함께했습니다. 가슴이 뛰셔야 돼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래서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자, 아시안 하이웨이 뿐만 아니라 뭐 기차도 타고 직접 운전도 해서 북한 땅을 지나 또 중국 러시아 거쳐서 인도 거쳐서 저 중동에도 닿고 아프리카까지 가고 여러분 왜 이게 허황되다 어이 그럴 날이 오겠어 에이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꿈꾸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분명 북한 땅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중국을 거쳐 또 러시아를 거쳐서 그렇게 선교갈 날이 우리 때에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1440 성도님도 세종에서

출석을 해 주셨고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7141님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울산에서 꿈꿉니다 하시면서 1257 성도님은요. 찐 평양냉면 평양 가서 먹어봐야죠 하셨는데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곳에서 한번 좀 먹어봤으면 그날이 빨리 와야겠죠. 자, 7606님 아멘.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 열어주셔서 그 땅을 통해 육로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출석 체크와 함께 한 줄의 기도들 그리고 여러분 꿈꾸시는 내용들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신청 찬양도 같이 꼭 보내주십시오. 자, 서머 스페셜 맞아서 여러분의 신청곡들 많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배우기라는 서머 스페셜 코너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매일 북한과 또 통일에 관련된 시사 상식들 우리가 두 가지씩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시안 하이웨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길, 도로, 철도 이런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여러분 많이 풀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룩스의 찬양 준비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시죠.

자, 전국 곳곳에서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올라가서 선교할 그날을 꿈꿉니다. 기도합니다 하신 분들 출석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 끝까지 보내주시고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서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서머 스페셜 맞아서 지난주부터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아야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이 생겨야 기도도 많이 하게 되겠죠. 오늘도 오늘 하루의 두 뼘 남북한에 멀어졌던 또 통일과 멀어졌던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실 준비 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철도와 도로는 수도인 서울 중심으로 뻗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이 남북한이 분단되기 전부터도 일제시대 또 그전에서도 조선시대 때도 대한제국 때도 수도였잖아요. 한양, 경성,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서울 경자를 써서요. 서울과 부산을 잇는 선은 철도 노선은 경부선,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것은 경인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의선이 있어요. 이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뭐 지하철이나 그 국철 이런 거 다니니까 노선 아실 텐데 경의선이라는 노선이 있거든요. 자, 서울과 또 다른 지역을 잇는 것인데 경의선에 서울과 어느 도시를 잇는 것일까요? 1번은 개성, 2번은 의주, 3번은 함흥입니다. 자,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거,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겁니다. 경의선은 그러면 서울과 어느 도시를 잇는 걸까요? 1번 개성, 2번 의주, 3번 함흥.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마스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조선시대에는 여기 이 도시가 더 유명했지만 새로운 신이 도시가 요즘에는 북한에서도 그렇고 중국을 오가면서 아주 더 유명하고 큰 도시가 됐습니다. 나중에 정답 들으시면 오 그러실 거예요. 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파이팅! 사무사모님 처음 참여하셨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전에 경의선에 비둘기호부터 봤는데요 하셨는데 야 나이가 나와요 그쵸? 근데 6581님 서울과 의정부 연결하는 거예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잘못하셨어요. 자, 경의선이라는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분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서울과 어느 도시를 잇는 것이냐 문제 다시 보기 드릴게요. 1번이 개성, 서울과 개성을 잇는 게 경의선이다. 2번 의주, 서울과 의주를 잇는 것이다. 3번 서울과 함흥을 잇는 게 경의선이다. 아니 보기 안에 정답이 문제에서부터 벌써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거저 떠먹여드리는 건데도 참여하는 사람이 오늘은 많진 않지만 어제보다 저는 감사합니다. 신청 찬양도 또 여러분의 지역도 같이 적어서 정답 남겨주십시오. 자, 신청해주신 찬양입니다. 1351 성도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홀리

오늘의 첫 번째 문제를 많이들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의정부인 줄 알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데, 자, 정답을 발표해 드릴게요. 경의선입니다. 경의선은 서울과 정답 2번 의주를 잇는 철도 노선을 뜻합니다. 어떤 분이 서울하고 파주요 하셨는데 이게 가다가 파주 이제 문산에서 이게 단절이 됐잖아요.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 의주가 어디냐면요, 평안북도에 있습니다. 북한의 서쪽이에요. 우리 한반도 지도를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약간 토끼 입쪽, 거기에 의주라는 지역이 있고요. 바로 서해를 더 접한 왼쪽 편에 신의주가 있습니다. 의주보다 조금 더 크고요,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동네다 해서 신의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의주까지가 원래는 조선시대에 엄청 유명한 또 지역이었다 보니까 서울과 의주까지 가는 이거를 경의선이라고 했고요. 아까 어떤 분이 찾아주셨는데 500km가 넘는 철도노선이에요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 철도노선 지금은 단절되어 있지만 통일이 되면 왜 철마가 달린다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예, 그게 다 경의선을 타고 지나는 겁니다. 자, 복음에 한 걸음씩 다가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9950님도 정답 남겨주셨고요. 북한학 전공자로서 가장 애정하는 방송입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 통일돼서 얼른 가고 싶어요. 전주입니다. 8291님도 문자 남겨주셨고요. 자, 이번 7월 1일자로 새롭게 행정구역이 통합이 돼서 탄생한 전남 광주특별시 목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8732님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는 문산인데요. 바람은 많이 불고 날은 덥네요 하시면서 정답 의주 1989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 어떤 분께서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 형상이에요. 일본이 폄하한 거예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자, 호랑이 형상이라고 이제 다시 한반도 모양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 모양 쪽에 있어요. 아셨죠? 자, 입모양 쪽에 의주, 신의주가 있습니다. 참고로 또 아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에도 극동방송이 자유롭게 들려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0625님도 남겨주셨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렇게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남긴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또 지리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철도를 했고 이번에는 도로예요. 우리나라 각 지역을 잇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국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국도도 있고 일반 국도가 있는데요. 이 도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국도는, 우리나라의 1번 국도는요, 전남 목포에서 출발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북한 평안북도의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1번 국도입니다. 이것도 우선은 단절이 돼 있죠, 지금은. 자,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요, 울산 포항 거쳐서 속초 강릉 속초 또 원산 거쳐서 이렇게 남북한의 동해안을 쭉 타고 북한 함경북도 온성까지 연결되는 국도가 있거든요. 자, 1번 국도는 전남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서해안을 이렇게 지나는 거고, 서해안 쪽으로, 서쪽으로. 그리고 오늘의 문제, 지금 문제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동쪽 동해안을 거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연결되는 국도가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실 텐데 이 국도는 몇 번 국도일까요? 자, 1번
5번

국도다. 보기 2번 7번 국도다. 보기 3번 10번 국도다. 자, 5번 국도일지 7번 국도일지 10번 국도일지 우리 8261님 제일 처음 정답 남겨주셨는데 39번 도로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자, 1번이 5번.

출발해서 신의주까지 가는 게 1번 국도인데 반대편 부산에서 출발해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가는 거는 몇 번 국도일까?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자, 1번이 5번 국도다, 2번이 7번 국도다, 3번이 10번 국도다인데요. 힌트를 드리면 5번, 7번, 10번 중에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숫자 완전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일주일에 요일수. 힌트 다 드리네 오늘.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행운을 상징하는 수 잘 맞춰주세요. 예, 참여하시는데 또 의미가 있고 여러분 신청해주신 찬양과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곡 계속 전해드릴게요. 남궁송옥입니다. 나를 통하여. 제주에서 신청해주셨거든요.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배워도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찬송 준비했습니다. 계속 신청 찬양 전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국도 문제를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7번 국도가 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단절되어 있지만 또 울산, 포항, 또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지나서 원산 지나서 함흥, 청진 지나서 저기 북한 온성, 함경북도 온성까지 연결되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이렇게 딱 지나는 국도가 있어요. 몇 번 국도일까? 북한까지 연결되어 있는 국도인데 우리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언젠가 가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자, 이 국도는 몇 번일까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1번 5번, 2번 7번 국도다, 3번 10번 국도다.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 있으시죠? 얼른 들어오세요. 샵 1069번입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

0: 안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0: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까지 여러분 많이 푸셨어요. 정답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번 국도는 목포를 출발해서 신의주까지 가는 거, 서해 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오늘의 문제는 그러면 부산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가는 것은 몇 번 국도일까요? 였죠. 정답은 바로 2번! 7번 국도였습니다. 뭐 울산이나 포항에서 이쪽 강원도로 가는 7번 국도 많이들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 어떤 분께서 부산 자갈치에서 출발해서 고성 화진포까지 연결된 게 7번이 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고성을 지나서 강원도 고성입니다. 지나서 금강산을 지나서 이렇게 쭉 저기 두만강 끝까지 온성까지 가는 게 7번 국도예요. 지금은 이렇게 분단돼 있고 끊겨 있지만 다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될 그날, 또 남북이 하나 될 그날 함께 그 도로를 또 누비면서 금강산도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정답은 그래서 1번, 2번 다 정답이 2번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어떤 분께서 주로 정답이 2번이 나오네 하셨는데 제가 어제는 3번, 1번 정답으로 했는데 내일은 몇 번 나올까요? 자, 경주입니다. 3407님. 이렇게 북과 북한과 연결돼 있었다는 거 몰랐어요. 이제 피서철로 한창 붐빌 텐데 통일이 돼서 붐비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7048님도 처음 참여하시면서 정답 남겨주셨는데요. 7번 국도입니다. 고등학교 때 한국 지리 과목에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하셨는데 야, 이걸 기억하시다니, 야, 대단하십니다. 자, 2617님, 아유, 여기 부산인데요. 빨리 문자 한다는 게 부산 극동으로 보냈지 뭐예요 하셨는데 괜찮아요. 정답 잘 도착했고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전라도 나주에서도 9918님 함께 하셨고 또 8261님, 5880님, 9571님도 처음 참여하셨는데 자, 영으로도 하나 돼야 되지만 남북의 길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의정부에서 일하러 가시면서 참여하신 분도 계셨고 강릉까지, 울산에서 강릉까지 드라이브 했던 기억도 나요. 4870님도 정답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거예요. 당첨자분들께는 저희가 답장 드리고 답장에는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뵈야 될 텐데 야, 우리 2009 성도님처럼 출발점인 부산에서부터 부산 중앙동에서 저 온성까지 쭉 달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동차로 운전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아마도 한 10시간은 가야 될 텐데 10시간이 가더라도 통일에 된 그날 7번 국도를 달리고 또 1번 국도를 달려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복음통일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부터 출발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십시오. 주님만이 소망.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는 이 찬송뿐만 아니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등 8000곡이 넘는 많은 찬송을 남긴 작사가입니다. 크로스비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릴 적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슬픔의 언어로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크로스비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을 아름다운 찬송으로 고백했는데요. 이 찬송이 탄생한 이야기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 곡의 작곡가인 피비 팔머넵은 크로스비와 음악과 신앙을 함께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피비가 새로 작곡한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자 크로스비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네, 우리말로 하면 복된 확신, 예수는 나의 것 이라는 첫 문장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피비의 선율과 크로스비의 고백이 만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이 찬송의 악보 위에 작게 적힌 곡조명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Assurance, 바로 확신입니다. 저는 이 곡조명이 이 찬송의 중심 주제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첫 구절은 찬송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순간 그 다음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납니다. 악보를 보시면 이 대목에서 음정이 점점 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거듭남의 감격과 열기가 음악적으로 잘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악보로 보면 내 영혼이 음정이 가장 높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주체가 바로 내 영혼임을 음악이 또렷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르기 편안한 음역대의 친근하고 부드러운 선율로 마무리됩니다. 이 음악적 흐름이 참 놀랍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해서 선율이 계속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영광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먼 훗날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후렴에 이르면 이 찬송의 확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0: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크로스비는 구원의 확신을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복음은 때론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될 때 비로소 복음은 노래가 됩니다. 찬송이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첫 구절에 잠시 머물러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한 문장은 크로스비가 붙들었던 복된 확신이자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확신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내 영혼이 누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크로스비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필리핀의 한 섬에는 종전이 된 줄도 모르고 계속 숨어서 전투하던 일본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오노다 히로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인척들과 먼저 항복한 동료들이 전쟁이 끝났다고 외쳤지만 적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하며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섬에 혼자 살아남아 1974년까지 무려 29년 동안이나 두려움에 떨며 지냈다고요. 소문을 들은 한 일본인이 그에게 찾아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또 그는 자신의 직속 상관이 찾아와서 투항 명령을 내린다면 받아들이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그의 직속 상관에게 투항 명령서를 받고야 혼자만의 전쟁을 끝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율법의 잣대를 갖고 나와 상대를 옭아매며 미움과 분노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삶은 상황이 바뀐 것도 모르고 헛되이 섬을 지키며 살던 오노다 히로와 똑같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유를 누리는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한 다윗의 기도는 그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그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뢰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낯선 자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낯선 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외국인 또는 이방인처럼 자기를 대항하여 일어난 그 땅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포악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어 영어 구약 사전은 놀람을 야기하는 공포스럽게 하는 자들로 번역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자신을 대항하면서 놀람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친족인 십사람들이 사울의 앞잡이가 되어 사울의 군사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려는 상황은 그의 내면이 완전히 뒤집히고 두려움을 심하게 느끼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친족이 자기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하나가 되는 일은 흔합니다. 십 사람들과 사울이 하나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대회 가운데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5편 18절 말씀이에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 하실 텐데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이 쓴 친구 춘실이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나의 친구 춘실이에게 핸드폰 하나만

으로도 연락이 편안하고 빠르고 완성된 이 시대이지만 나는 오늘 펜을 들고 나의 친구를 생각하며 너의 모습을 그리며 나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보낸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은 큰 상창 골짜기 길가에서였지. 항상 못 부리며 연애할 그 나이에 너는 편리화를 신고 나는 지하족을 신고 무더운 여름철 배낭을 치고 앞치마를 두르고 마주 향하였었지. 그 약한 신체에 어울리지 않게 쌍꺼풀진 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서 살고 있어요? 하던 너의 그 목소리와 너의 모습을 가끔 생각해보곤 한단다. 산나물 캐러 갔다 길을 잃고 당황하여 떤 너와 함께 나의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에 들여다보고 너의 그 큰 눈이 더 커졌으나 너는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았었어. 먹이가 물어뜯는 그 저녁 숯불을 피워놓고 지나온 일과 앞으로 살 일을 우리 서로 염려하고 계획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 그 저녁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밤이었었던지. 상창에 있는 너희 이모 집도 가보고 무산 철도 마을이 너희 집도 함께 가보고 함께 약초 장사도 해보고 국수 장사도 해보고 매대도 해보았었지. 넌 날 보고 손이야 넌 장사할 포재가 없구나 하면서 놀려주곤 했었지. 돈벌이가 안 돼서 한숨 쉴 때면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니? 되든 안 되든 미치든 벌든 앉아있지 말고 그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힘을 주고 도와줬던 네가 얼마나 귀하였던지. 언제 한 번도 너에게 나는 너는 나의 소중한 동무야 너는 나의 딱 친구야 라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인생을 나누던 그 저녁부터 너는 나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친구로 자리 잡았단다. 너와 함께 보낸 2년도 되지 않는 그 나날, 어려운 그 나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귀중한 동무였다고 나는 말하고 싶어. 너는 아마도 그때처럼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자식도 있을 것이고 함께 이룬 그 가정을 잘 운영하면서 살기 힘든 그 땅에서도 그들을 잘 내세우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지금 중국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단다.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기를 원한다. 독재 정권 아래에 묶여서 진리를 모르고 빛이 없는 어두운 그 땅에서도 나는 네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땅의 하나의 반짝이는 별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이야. 우리 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국 통일이 되는 그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길 원한다.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멋진 아내와 어머니로 이웃이 존중하고 일러주는 춘실 동무가 되길 바라며 그렇게 되리라 나는 믿는다. 이 땅에서 고향 땅의 흙냄새를 그리며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과 동생과 그 땅 위의 모든 것을 그리면서 너와 온 가족의 평안을 축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0: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처녀 시절을 더듬어 보며 좋은 친구였던 진실이를 위하여 또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조선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독재 정권 아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없고 집에는 인기가 없고 거리거리마다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신 수많은 탈북인민들이 세상 방방곡곡에서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땅에 광명의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국률이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훌륭한 국가를 붙여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나의 친구 춘실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시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프고 슬플 때 그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의 강한 손길로 일으켜 세우시고 자비의 마음 베푸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계획 안에서 조국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늘도 고향 북녘당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만왕의 왕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북녘당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한 오늘의 편지. 산나물을 함께 캐던 나의 딱 친구 춘실 자매에게 쓴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도 이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무더운 여름 푹푹 찌는 이 여름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원한 방송을 여러분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지금 다니는 일을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우리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학교 방학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미 방학한 학교도 있고, 그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쏙쏙 찾을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 한번 꺼내보십시오. 날은 덥지만 핸드폰은 우리 하잖아요. 핸드폰 꺼내보시고 문자 보낼 준비, 어플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방학생들 그 보물을 찾는 시간이에요.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방학생이나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무조건 무조건 정답 옆에다가 여러분께서 방학 무교라고 쓰시는 분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을 맞히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복교회 고현 집사님도 오셨어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현 집사요.
0: 예.
2: 네.
0: 아, 지금 뭐 비 안 오고 지금 푹푹 찌죠?
2: 네. 네. 네.
0: 어제 뭐 그제부터 네. 계속 덥지만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시원한 방송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목사님과 집사님과 제가 우리 셋이 짧은 꽁트를 할 겁니다. 꽁트를 여러분께서 이제 꽁트를 잘 듣고 뭐 연기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연기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잘 귀 쫑긋하다가 여러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꽁트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다 보내는 시간이니까 네.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뭐 연기를 하는구나 하다가 이제 문자가 팍 문제가 나갈 거니까 그 문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꽁트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꽁트로 준비했을지 기대하시고요. 목사님 오늘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네,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

0: 69 우물정 1069번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후 3시 때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 메시지, 예, 그 무료입니다. 극동방송 어플 들어가셔서 여러분께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현 집사님 여수에서 응원합니다.
2: 오, 여수?
1: 여수 바다에서 어떻게 네. 누구실까?
2: 글쎄요.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1: 목사님 들으려고 목소리 들으려고 오늘만 기다렸어요.
3: 저 이런 거 무지하게 좋아해요.
1: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이분 같은 분이네요.
3: 아, 같은 분이에요?
1: 뭐 여수 갔다가 목사님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네, 하시고 계십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비가 오려합니다. 더위가 식혀졌으면 좋겠어요. 9578분님도 오셨는데 자, 오늘 이 퀴즈로 더위를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꽁트 지금부터 나가는데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다 듣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볼게요.
2: 제 옷 예쁘죠? 아버지가 저만 특별히 사주신 프랑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완전 핫신상 채색 옷이에요. 아주 번쩍번쩍 무지개 빛깔이 나죠?
4: 야, 둘째야. 저거, 이번 시즌 파리 패션 위크 한정판 아니냐?
1: 아유, 저 얄미운 녀석. 지만 아들이야? 우리는 평생 땀내나는 작업복만 입고 말이야.
4: 아버지가 차별을 해도 너무 차별하시네. 어우, 속 터져. 우리는 10,000원에 새팩 묶음 작업복만 사주시더니.
1: 아우, 배 아파. 형님,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네요.
2: 에이, 형님들, 와. 아, 작업복도 나름 빈티지하고 멋있어요.
4: 뭐야? 저 녀석이 보자니까. 보자기로 보나?
1: 맞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나?
4: 예.
2: 아, 맞다. 아, 제가 어제 기가 막힌 대박 꿈을 꿨는데요. 형님들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게 아주 그냥 넙죽 초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우리 가문의 왕이 되려나 봐요.
4: 뭐야? 왕? 야, 둘째야, 나 지금 혈압 올라서 뒷목 잡았다.
1: 아유, 형님 참지 마세요. 저 녀석이 오늘 아유 매를 부르네요.
4: 야, 요새 봐, 너 저기 깊숙한 구덩이 보이지? 저기 들어가서 꿈 한번 더 꾸자. 형들이 아주 따끈하게 할 말이 있다. 너 따라와.
1: 네, 형들의 엄청난 질투를 한 몸에 받은 요셉은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쉬지 않고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2: 자, 정치자 문제 나갑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특별히 지어 입힌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이 옷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오늘 이렇게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곱이 입힌 이 옷의 이름입니다. 목사님, 이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3: 아, 그렇죠.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1: 나와 있습니다.
3: 아, 네, 그냥 뭐 색깔 네. 옷이에요.
1: 그렇습니다.
3: 아, 요셉 많이 나왔어요. 네. 일찍부터 예. 요셉. 정답은 요셉은 아닙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3: 요셉이 입은 옷.
1: 꽁트 하면서 정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3: 아,
1: 나왔습니다.
3: 그랬군요. 맞아요.
1: 자, 먼저는 주관식입니다. 자, 누가 더 빨리 오느냐, 아니면 뭐 중간도 좋고요.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극동방송 어플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어플로도 보낼 수 있어요. 자, 누가 정확한 정답을 보내시느냐.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정답 옆에다가 우리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나 이 정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 방학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교회 5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안 다니고 있다. 그럼 5년 방학

종교가 없다. 무교. 예, 방학 무교생들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옆에다가 혹시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는 분 전화 걸어가지고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선물 고를 수 있는 한 문자로 그렇게 세 가지 두 가지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오답도 있어요. 뭐 세마포도 나오고 땡입니다. 땡이에요. 어떤 옷 어떤 옷입니다. 어떤 옷. 야 네. 꽁트 잘 들으셨죠. 요셉이 입은 그 옷 그겁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잠시 뒤에 올게요.

0: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네, 앤프렌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운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꽁트 아까 이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아까 어떤 분이 교회에서 단막극 유초등부에서 네. 사용하고 싶다고.
1: 아, 네.
0: 이 대본을 받고 싶다고. 야.
2: 우리 집사님이 와, 직접 쓰신 겁니다.
0: 그러니까 우리 고현 집사님이 늘 매주 이걸 직접 쓰세요. 연기도 연기지만 원고 쓰는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곡 나가는 중에 물어봤거든요.
1: 네.
0: 이거 한 장에 50원이랍니다. 자, 우리 샵 1069 예, 50원에 한 문자잖아요.
2: 네.
0: 같은 가격이네. 예, 5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아까. 네, 진짜.

0: 진짜로. 네.
1: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네. 예. 그 문자에 남겨주시면
0: 그럼요.
1: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감사하죠. 예, 진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다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네. 뭐 10명이면 500원이네.
0: 오,
1: 10명이면 500원. 예. 자, 오늘 꽁트 요셉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요셉을 연기해 주셨고 목사님께서 큰형, 저는 둘째. 뭐 보니까 뭐 보자기 나오고 가만히 나오고 옛날 거 막 나오고 그럽니다. 뭐 깊숙한 구덩이 들어가고 어 그런데 지금 옷 지금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 뭐 정답도 있지만 자세곳이 많네요. 자세곳 일단은 땡입니다. 일단은 땡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진짜 그 옷 이름이 오늘 정답이거든요.
2: 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예. 방학 중이신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무교이신 분들은 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색깔 들어가는 옷입니다. 근데 예. 자색옷은 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마지막에 십자가 지전에 왕의 옷을 상징하죠. 네. 그래서 자색옷은 아니고요.
1: 그렇습니다.
2: 자색 말고. 네. 네, 어떤 분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다는데요. 정답이 잘 알고 계시네. 거기서 파는 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반드시 팔
1: 그렇습니다.
2: 겁니다.
1: 뭐 색동적으로도 나왔습니다.
2: 네.
1: 색동적으로도 나왔고 일단은 9515번님이 아주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2: 아
1: 그다음에 아주 예 또 이분도 빠르게 2127번님도 아주 빠르게 보내셨습니다. 빠르게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뒤늦게 보내신 분에게도 상품을 저희가 드려야죠. 자 방금 보내신 분. 거의 뭐 가장 뒤에 보내신 네. 1257번님께도 와. 드리고요. 자 중간은 가자. 중간으로 이렇게 가야지고 중간이 어디 쪽이냐. 오 딱요 200번째.
0: 200번.
1: 아. 3797번님에게도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어려울 수가 있어요.
2: 네.
1: 50억. 난 요셉 뭐 이렇게 꿈 얘기는 들어봤는데 우리가 옷에는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2: 네.
1: 자 그래서 오늘 보기가 있잖아요.
2: 보기 드려야지 보기 드려요. 네, 자색옷도 있습니다. 보기 중에 네 예.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또 오기로 쓰시는 분 알아서 하세요. 자 1번 예. 보랏빛 아우터 자색옷
1: 네
2: 2번 구제시장에서 떼어온 청색옷
1: 네
2: 색깔은 색깔입니다.
1: 네네.
2: 아, 이것도 나왔네요. 3번. 만 원의 셋 세트 작업복. 아, 작업옷.
1: 네.
2: 자칫 그거 찾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네. 네 번째. 네. 리미티드 한정판 채색옷.
1: 그렇습니다.
2: 아, 자색옷이냐? 청색옷이냐? 작업복. 작업옷이냐?
1: 네. 네.
2: 채색옷이냐?
1: 그렇습니다.
2: 채색 옷이냐?
1: 예. 네.
2: 4번 채색 옷이냐?
1: 그렇습니다. 네. 그만. 아, 거기까지.
2: 아니,
1: 거기까지.
2: 아,
1: 우리 영업 비밀 탈론하면 안 되니까.
2: 읽어드리는 예. 거라니까.
1: 그렇습니다.
2: 못 들으셨을
1: 자,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 예, 서울극동 방송 수신 문자로 내가 이제 드디어 아리까리 했는데 알겠다. 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무교생 방학생들 이제 알겠잖아요.
2: 그렇죠.
1: 이제 알겠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꼭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 그게 보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목사님 뭐 강조를 좀 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지금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분 드릴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정도는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그거를 꼭 좀 써주시면 우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더더욱 좋아요. 자색 옷이냐 청색 옷이냐 작업 옷이냐 채색 옷이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 방학생 무교생 얼른 오세요.

0: 주나목 앨범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꽁트 요셉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 객관식으로 드렸습니다. 자색옷, 청색옷, 작업옷, 또 채색옷 여러분의 정답 샵 1069번으로 받고 있는데 정답 옆에다가 방학생, 무교생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모두 다 선물 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정답 발표해야 되죠? 예.
1: 정답은 채색옷.
0: 그렇습니다. 리미티드 한정판
2: 리미티드
0: 채색옷.
2: 리미티드 한정판. 네. 그래 혼자만 입었으니까 맞네. 리미티드 한정판.
0: 그러네 맞네요.
2: 아, 맞긴 맞아요. 예. 그러나 그거는 빼고 그냥 채색옷. 예. 네. 뭐 정답은 4번 채색옷.
0: 그렇습니다. 네. 요셉을 유독 그 야곱이 이뻐했잖아요.
2: 아, 오늘 꽁트에서 들어봐도 그렇지만 네. 내가 형 역할을 하긴 했어도 아 이거 요셉 진짜 아, 얼마나 미웠으면 구렁이에 넣어보고 싶겠어요. 네. 아무래도 동생인데 네.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그건 좀 이해가 네.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0: 네.
2: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어도 요셉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덩 속에 있는 요셉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과 민족이 구원을 받죠.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당하는 모든 일은 힘들고 억울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좋은 선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것,

0: 요셉의 형들처럼 괘씸하고 분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원수 갚아야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면 또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신다라는 겁니다.
1: 네.
0: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이런 좋은 하나님 믿으세요.
1: 아멘.
0: 방학 중에 있는 분들
1: 네.
0: 꼭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1: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채색옷 정답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우 연기를 또 이렇게 또 호평을 또 해주셔가지고 아우 너무 감사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오늘 꽁트 대본
2: 네.
1: 이렇게 받는다는 분이 많을 줄 몰랐어요.
2: 아우 그러니까요.
0: 일거리 생겼어요. 이제 일일이 그러니까, 다 받아서 그러니까. 보내주려면
1: 아이고. 아 근데 우리 일거리 근데 50원은 어떻게 받지?
0: 50원.
2: 그러니까요.
0: 문자로 받았잖아요. 50원
1: 한 사람당 50원.
0: 아 유료 문자 50원. 아니,
1: 그거는 이제 문자 사이트가
0: 아,
1: 가져가는 거고.
0: 또 받으려고
1: 50원 받아야 되는데.
0: 에이, 제가 다 내드릴 테니까 그냥. 다 해야 뭐 2,000원 뭐 10,000원 안 할 것 같은데 뭐 내가 10,000원 안 할 것 같은데 자, 설마 더 넣겠어요?
1: 어떻게든 연구 잘 해가지고
0: 네.
1: 오늘 요청한 분들에게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작성한 꽁트 대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야, 그냥 네. 주신답니다.
1: 예, 네. 예. 자 오늘 채색우 정답 맞추신 분 가운데서 일단은 방학생들 전화 한번 해보겠는데 야 이거 30년 방학.
0: 30년 방학 나왔습니다.
1: 맞습니다. 나왔어요. 아오 센 방학.
0: 나왔습니다. 8773번 그렇습니다. 끝번호 8773번 네, 전화 받아주세요.
1: 저희가 일반 전화로 하니까요 8773번님 전화 받아주셔야 됩니다.
3: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네.
1: 네.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3: 네.
1: 지금 누구 다른 분 본인이 지금 운전 중이세요?
3: 네.
1: 옆에 다른 분도 있었는데
3: 네. 딸이요. 네, 딸.
1: 딸이 옆에 있어요?
3: 네.
1: 누가 방학생이에요?
3: 엄마가요.
1: 엄마가 방학생. 그럼 엄마 네. 지금 좀 정차해 주셔야겠는데.
3: 네, 정차할게요.
1: 오케이 오케이. 보니까 지금 딸이 보내라고 해서 엄마가 보낸 것 같아요.
3: 네.
0: 딸이 지금 이제 PD님 그런 게 보이나 봐 오래 하니까.
1: 네. 딸이 지금 막 보내라고 했고. 엄마 아무튼 엄마는 뭐 됐고요. 저 아무튼 정차할게요 지금 이거야 지금. 네. 네. 엄마 의견은 물어보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자 천천히 정차하십시오. 혹시 고속도로이실까?
3: 네, 아니요. 이제 정차했습니다.
1: 정차하셨어요. 어우, 빨리도 하셨네. 네. 어느 지역이세요?
3: 구로구 척동이요.
1: 구로구.
3: 네, 저희 엄마는 시흥이요.
1: 엄마는 시흥에 사시고.
3: 네.
1: 엄마하고 오늘 만났군요.
3: 네, 엄마랑 아빠랑요.
1: 엄마랑 아빠도 있어요?
3: 네.
1: 아빠는 조석이에요?
3: 아니요, 아빠 두 분이서 부모님 타고 계세요.
1: 두 분이서 타고 계시고 운전은 네네. 엄마가 하고 있었고.
3: 아니요, 운전은 제가 하고 있었어요.
1: 아, 운전을 본인이 했군요. 엄마가 네. 엄마가 뒤 있고. 자, 엄마가 네. 30년 방학생 맞아요?
3: 네.
1: 아유, 갑자기 왜 대답이 뭐.
0: 그럼 따님은, 아니, 따님은.
1: 뭐 죄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뭐 환영한다니까, 30년 방학생.
3: 네.
1: 따님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거죠?
3: 네, 잘 다니고,
1: 잘 다니고
0: 우와,
1: 있고.
0: 네.
1: 어머님은 30년 방학생. 아버님은?
3: 네,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0: 우와.
1: 아버님은 몇 년 방학이에요?
0: 60년 방학.
1: 자.
2: 파티예요, 파티.
1: 자, 합이 90년이네. 자, 일단은 지금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방학생들이니까 각자 선물을 하나씩 받을 자격이 되시거든요.
3: 와.
1: 제가 네.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아버님도 네. 뒷좌석에서 잘 들어보세요.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비닐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OJ 153 시푸드에서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3: 1번 소곱창.
1: 소곱창. 어머니는 소곱창.
4: 네. 자, 나도 같이 해야지.
1: 아버님은 따로. 아버님은 따로. 아버님 나도. 원하시는 거.
3: 연어.
4: 아니, 쭈꾸미 뭐.
1: 쭈꾸미. 오케이.
0: 미스터 쭈꾸미.
1: 아버님은 쭈꾸미. 어머님은 소곱창. 아우. 네. 아버님은 60년. 어머님은 30년. 저희가 참 좋아하는 고객입니다. 좋아하는 고객. 우리 따님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신가요?
3: 네, 저 애청자고 그 전파 선교사예요.
1: 전파 선교사시고.
3: 네.
1: 우리 따님은 시흥에 사시고.
3: 아니요, 저는 구로 고척동이고. 아, 구로 고척. 부모님은 시흥이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딸을 만나면 이 극동방송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시는 건가요?
3: 네.
1: 어머님 그러면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군요.
2: 네, 조금 했어요.
1: 조금 했어요.

0: 하나님 잘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선물도 드리고.
1: 네.
0: 딸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오늘 이때다 하고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해주셨는데 딸의 소원일 거예요. 소원. 그래서 이제 방학 이번에 이제 끝내고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제 꼭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1: 네.
0: 어때요, 어머님?
1: 네.
0: 그럴 생각이 좀 드세요?
1: 네.
0: 진짜요?
1: 네.
0: 그러면 구로구에 고척 그쪽에다가 이번 주에 교회 소개해도 되죠?
1: 아니요, 저는 시흥서 살아요.
0: 죄송합니다. 계속 헷갈리네. 시흥에 있는 교회 저희가 소개시켜드려도 되죠?
1: 아니요, 아직은요.
0: 아직은? 그럼 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마음이?
1: 좀더
0: 있다가 이제 30년 왔는데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된 거 아시죠?
1: 네.
0: 전국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이 됐고 이게 전화 연결도 이 생방송 중에 쉽게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이번 여름 안에 내가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배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목사님도 지금 앞에 계시는데 네,
2: 제가 볼 때는 최고의 효녀예요. 최고의 효녀. 왜냐하면 우리 아기 때 엄마가 딸에게 막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네네. 딸은 이제 커서 엄마에게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야. 그 너무 좋은 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야, 이제 우리 어릴 때도 엄마가 탁 주고 싶으면 딸이 받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엄마가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은 딸이 엄마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꼭 교회 가기를 원하시니까 딸 소원 좀 제발 들어주세요.
0: 딸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청취자들 모두의 소원.
2: 그 이번 주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갔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교회 소개시켜드리고 자 어머니 저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다녀봤으니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아버님도 따라서.
2: 아버님도 같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파티네요, 파티. 야, 90년 합의 90년 그러니까, 제일 길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진짜 90년 제일 긴 것 같은데.
2: 아, 저희도 파티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0: 어머님, 아버님 오늘 있었던 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미루다 보면 계속 미루고 정말 천국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거든요.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마음속에 영접하고 교회 꼭 빠른 시일 안에 가셨으면 좋겠고 따님 통해서 저희가 교회도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예,
0: 방송 끝나고 제가 따님께 전화해서 우리 따님은 또 다른 선물 제가 하나 더 챙겨 드릴게요. 구로구 쪽으로도 하나 가야지 또 선물이.
1: 네.
0: 예,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이 부모님 진짜 꼭 가셨으면 좋겠네요.
2: 될 것 같아요. 꼭 가실 것 같아요. 네. 와,
0: 그러니까 아버님도 열심히 지금 따라하셨어요.
2: 그럼 기도하실 때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 바로 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0: 천천히 이분들 한번 했으면 좋겠고.

0: 자, 이번에 이분 한번 전화를 해보는데, 이분은 보니까 여러 번 문자를
1: 예,
0: 보내셨네요.
1: 와.
0: 자, 이번에는 10년 방학생. 와, 이분의 지금
2: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뭐죠? 요새 계약. 방학했다, 계약하셨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63?
0: 잠깐만.
2: 네.
0: 지금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2: 네.
0: 다시 방학이라고 보내셨는데, 이분이 아주
2: 통화해보자.
0: 열정이 아주,
2: 네.
1: 네.
2: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0: 그러니까요.
2: 보내주셨는데,
0: 자, 본인이 방학생이 전화 연결이 돼야 됩니다.
1: 안녕하세요.
2: 6321.
1: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2: 아이고,
1: 주시면
2: 아이고, 아이고.
1: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0: 가끔 이래요.
1: 보겠습니다.
0: 자,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방학생이면 전화를 받아주세요.
2: 이런 시스템?
1: 전 처음인데요.
2: 저도 처음인데요. 가끔 이런 경우가
0: 네,
2: 있어요?
0: 있어요.
2: 오, 야. 6321.
0: 기다려야 돼요. 살짝 기다리면.
2: 아, 기다려야
0: 예.
2: 돼? 말하면 안 돼?
0: 예.
1: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0: 제 지인에도 이렇게 걸어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 그렇구나.
0: 이제 방송 중에도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1: 그래요.
2: 그렇다고 가만히 쉬면 방송사고 아니에요? 그래도 기다려? 아무 말도 안 하고?
0: 여보세요?
3: 네?
0: 6321번님. 저 김인수 PD예요.
3: 네, 안녕하세요.
0: 본인 10년 방학생 맞아요?
3: 네.
0: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계약이라고 써져 있길래,
3: 네.
0: 지금 1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거 맞죠?
3: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3: 저희 동탄이요.
0: 동탄.
3: 네.
0: 앞에 뭐 이렇게 뭐 장애물이 살짝 있었는데, 그럼에도
3: 네.
0: 불구하고 계속 한번 밀어붙였네요. 네. 알고 계세요? 아무튼 뭐
3: 네.
0: 있어요. 참고하시고.
3: 네.
0: 10년이면은 지금, 좀긴 세월인데,
3: 네.
0: 오늘 문자는 처음 주셨어요.
3: 맞아요.
0: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이 방송?
3: 저번 주에 처음 들었어요.
0: 어떻게요? 어떻게 알고?
3: 저희 친형이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한번 들어봐라.
0: 한번 들어봐라.
3: 네.
0: 한번 들어봐라. 거기에
3: 네,
0: 진짜 많은 것들이
3: 들어보고.
0: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3: 네, 참여해봐라.
0: 동생이 지금 쉬고 있다라는 걸 형이 알고 있죠?
3: 네, 알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자, 우리 6321번님, 동탄에 계신 분. 아까 혹시
3: 네.
0: 제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에게 선물 부르는 거 들었나요?
3: 아니요, 제가 그것까지 못 듣고,
0: 제가 그러면 선물
3: 잠깐, 네.
0: 빠르게 불러볼 테니까 기억나는 거
3: 네.
0: 있으세요?
3: 아니요.
0: 네. 소곱창.
3: 저번에 들었을 때는 뭐 김도 들었었고.
0: 자,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3: 네.
0: 냉면,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3: 그럼 저 단백질 쉐이크 할게요.
0: 오케이, 단백질 쉐이크. 자. 방송을 지난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들으시면서
3: 네.
0: 혹시 느끼는 게 있으세요?
3: 저도 한번 이어 통해서 다시 교회를 갈수 있다면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문자를 많이 보내신 거 보니까 정답을
3: 네.
0: 맞추고자 하는 열정도 있지만 뭔가
3: 네.
0: 전화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좀 보였어요.
2: 와.
0: 이게 들으면서 나도 전화 연결이 됐으면 나도 누군가 한번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군요.
3: 네.
0: 야, 잘 됐네, 잘 됐어. 예. 6321번님,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고 형을 통해서 이 방송 듣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연결까지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3: 네.
0: 이렇게 딱 하나님이 자리를 딱 깔아 주셨을 때 이번
3: 네.
0: 주부터 딱 용기 있게 가는 겁니다.
3: 네, 알겠습니다.
0: 형님이 동탄에서 전도사님이세요?
3: 네.
0: 그럼 가면은 형님 교회 가나요?
3: 고민하고 있어서 형은 오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근데 형 있는 교회 가려고.
0: 예. 형님 있는 교회, 그리고 가까운 교회, 이렇게 가면
3: 네.
0: 좋으니까, 자, 이번 주부터 꼭 가셔서 다시 그
3: 네.
0: 신앙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3: 네, 알겠습니다.
0: 자, 목사님과 함께
2: 네.
0: 결단의 기도 한번.
2: 아이고,
3: 네.
2: 잘 오셨습니다. 자, 저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이
3: 네.
2: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3: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3: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3: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3: 내
2: 마음의 문을 열고
3: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3: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3: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3: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의 몸된 교회로서
1: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1: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형 전도사님은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요?
0: 단백질 쉐이크요.
2: 아, 둘 다?
0: 네.
2: 알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또 이렇게 극동방송 소개해 주셨는데 네. 형님에게도 그 선물 잘 좀 전해 주시고 네. 계속 방송 이제 들어주시면서 다음 주에 교회 잘 갔다 왔다고
0: 네.
2: 그 문자 제가 꼭 기다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자, 이렇게 또 10년 방학생. 오, 이분 갈 것 같습니다.
3: 네.
1: 야, 우리 PD님도 대단하네요. 웬만하면 딴 분 탁 넘어갈 것 같은데 끝까지. 이야, 네. 역시 하나님 선택하신 분은.
3: 네.
1: 예, 자, 있습니다.
2: 자, 이번에 또.
1: 네.
2: 이번에 또 이분 한번 해볼까요?
1: 1175.
2: 이분은.
4: 선생님? 지금 가신 번호는
1: 천천히 1175번입니다. 6년 방학이라고.
2: 6년 방학.
1: 네, 정답도 잘.
2: 이번은 문자가 아니라 이제 어플로 보내신 분이신데.
1: 네.
2: 1175번.
1: 1175번.
2: 자. 자, 전화가 다시 한번 제가
1: 다시 한번 눌러 주세요. 네. 부천에서 듣는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부천에서 듣고 계시는 1175번. 네.
4: 이어서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정.
2: 아, 이게 지금 통화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1: 네네.
2: 아, 아쉽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분 먼저 해보고
1: 네.
2: 시간 되면 좀 하는 걸로.
3: 네.
2: 자, 이분.
3: 문자를 여러 번 주셨네요.
1: 네. 방학 중인데? 네.
2: 5914.
1: 네. 5914. 끝번호 5914입니다.
2: 5914인데 자, 전파선교사라고 하셨어요?
1: 네. 방학 중인데 전파선교사.
2: 자, 5914 번님 전화 받아 주십시오. 일반 전화.
5: 예.
2: 예, 예.
5: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저 김인수 PD인데 옆에 라디오를 예, 예. 좀 꺼 주시고요.
5: 예.
2: 운전 중이신가요?
5: 아니에요. 집이에요.
2: 집이세요?
5: 예.
2: 본인이 방학 맞으세요?
5: 예.
2: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5: 3개월.
2: 3개월?
1: 3개월.
2: 아, 귀여운 방학이네.
5: 원래 부산에 집에 가고요.
2: 예?
5: 이사를 왔어요. 제가 이사를 왔어요.
1: 아, 이사를 가셨구나.
2: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5: 여긴 죽전으로 이사 갔어가지고요.
2: 예, 예.
5: 교회를 못 정했어야지요.
2: 아, 못 정했어요. 그럼 예.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2: 우리 전파 선교사님이시고.
5: 예, 예.
2: 선물은 뭐 드릴까요?
5: 아, 쭉 핸드폰가 여러 가지 되는데.
2: 예.
5: 소곱창?
2: 아, 소곱창. 알겠습니다. 소곱창 전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예, 예. 이사 때문에 교회 소개권이니까 방송 예, 끝나고 예.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5: 예, 예.
2: 고맙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예.
2: 자, 이분은 신앙이 있고 이사 때문이니까 아까 우리 통화 중이었던 분 있잖아요.
1: 네.
2: 그분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지금쯤이면
2: 1175님. 네. 그렇죠. 1175번.
1: 네.
2: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아까 앞에 분은 좀 빨리 끊었고요. 방송 후에 교회 소개를 위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5번이 이제 신호 가네요.
3: 네.
2: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6: 네.
2: 네네. 지금 부천이시라고요?
6: 네,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2: 6년 방학생.
6: 네, 맞습니다.
2: 운전 중 아니죠?
6: 집에 있습니다.
2: 집에 있어요.
6: 네.
2: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6: 처음으로 들은 지가 벌써 3년 됐습니다.
2: 3년 정도 들으셨어요?
6: 네.
2: 그렇구나. 6년 동안 방학이시고. 오늘 채색옷 또 잘 맞춰주셨고.
6: 네.
2: 3년 동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까 그 네. 남성분처럼 나에게도 좀 전화가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6: 2번 정도 해봤어요.
2: 2번 정도 해봤습니다.
1: 네. 정확하시군요.
2: 정확하네.
1: 아, 역시.
2: 정확한 분이에요. 정확한 네. 분. 그러면은 선물은 어떤 걸 드렸으면 좋을까요? 선물.
6: 무슨 선물이요?
2: 아, 저 선물.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1: 받고 싶은 선물.
2: 예. 네.
6: 알려주세요.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너희는 그 땅 왕에게 양을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아르논 강 나루터의 모압 여자들이 마치 둥지에서 떨어진 작은 새들과 같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해주십시오. 뜨거운 한낮에도 밤처럼 그늘을 드리워주십시오. 우리가 피할 테니 숨겨주십시오. 우리를 적군 손에 넘기지 마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우리를 당신들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질 것이며 약탈이 그칠 것이고 남을 짓밟던 사람들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때의 자비로운 왕좌가 세워질 것이다. 다윗 집안에서 진실한 왕이 나와 그 위에 앉을 것이다. 그는 공평하게 재판하며 정의로운 일만 할 것이다. 모압 백성이 교만하고 매우 거만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교만할 뿐 아니라 화를 잘 낸다. 그러나 그들은 허풍만 칠 뿐이다. 그러므로 모압이 통곡할 것이다. 모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먹던 건포도 떡을 생각하며 몹시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이제는 헤스본의 과수원들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전에는 그 포도나무 가지들이 야셀까지 닿고 광야까지 이르렀으며 그 싹이 자라나 바다까지 뻗쳤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을 위하여 애통하며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온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너희를 위한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익은 과일을 따거나 곡식을 거둬들이는 일이 없으므로 다시는 즐거움으로 외치는 소리도 없을 것이다. 비옥한 땅에서도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고 포도밭에서도 다시는 노래소리와 기뻐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포도주틀에서 포도를 밟아 즙을 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추수의 기쁨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수금처럼 내 마음이 모압을 생각하며 통곡한다. 내 속에서부터 길하레셋을 생각하며 슬피 운다.

모압 사람이 산당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지만 헛된 수고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의 신전으로 찾아가서 기도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여호와께서 모압에 관해 하신 말씀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3년이 못 되어 모압이 자랑하는 것들과 그 모든 백성의 무리가 다 모욕을 당할 것이다. 이 3년은 품꾼이 정해놓고 일하는 횟수와도 같다. 살아남은 자가 별로 없을 것이며 그들조차도 쇠약해질 것이다. 이것은 다마스커스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다마스커스는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로엘의 성들을 버리고 떠나 양떼의 차지가 되어 그것들이 마음대로 누워도 건드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요새들이 무너지고 다마스커스의 권세도 힘을 잃을 것이다. 아람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처럼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광이 빛을 잃을 것이고 건강하던 사람이 야윌 것이다. 야곱은 추수가 끝난 르바임 골짜기에 곡식 들판처럼 버려질 것이다. 또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그 열매를 떨어뜨릴 때에 가장 높은 가지나 무성한 가지 끝에 남게 되는 네다섯 개의 열매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눈길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돌릴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그들이 지은 제단에 향을 피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굳건한 성들이 텅 비어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때 히위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성들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가장 좋다는 포도나무들을 심고 심자마자 그것이 자라서 그 이튿날 아침에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그것들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오히려 너에게 크나큰 슬픔과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 보아라, 군사들이 마치 요란하게 철썩대는 파도처럼 함성을 지르며 돌진한다. 그들이 파도 소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더라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언덕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며 폭풍에 흩날리는 티끌 같을 것이다. 밤에 두려워하며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이 오기 전에 적들이 모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땅, 벌레들이 날개를 퍼드덕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곳 사람들이 사신들을 배에 태워 나일강 하류로 보낸다. 너희 날쌘 사신들아,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백성에게로 가거라. 그 땅이 강들에 의해 나뉘었고 멀리 있는 다른 민족들까지 정복하여 두려움을 주는 나라의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다 보아라. 산 위에 깃발을 올리는 것을 보아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처럼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뜨거운 더위 속에 내리쬐는 햇볕같이 가을 추수 때에 맺히는 이슬과도 같이 잠잠히 바라볼 것이다. 꽃은 피었으나 아직 추수하기 전 새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칼로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찍어버리듯이 적군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죽은 너희 군사들은 산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새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의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사람들, 어디에서나 남에게 두려움을 주는 백성,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강한 백성, 그 땅이 강들로 나뉜 나라의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는 이 찬송뿐만 아니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등 8000곡이 넘는 많은 찬송을 남긴 작사가입니다. 크로스비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릴 적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슬픔의 언어로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크로스비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을 아름다운 찬송으로 고백했는데요. 이 찬송이 탄생한 이야기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 곡의 작곡가인 피비 팔머넵은 크로스비와 음악과 신앙을 함께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피비가 새로 작곡한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자 크로스비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네, 우리말로 하면 복된 확신, 예수는 나의 것 이라는 첫 문장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피비의 선율과 크로스비의 고백이 만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가 탄생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이 찬송의 악보 위에 작게 적힌 곡조명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Assurance, 바로 확신입니다. 저는 이 곡조명이 이 찬송의 중심 주제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첫 구절은 찬송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순간 그 다음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납니다. 악보를 보시면 이 대목에서 음정이 점점 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거듭남의 감격과 열기가 음악적으로 잘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0: 저는 이 구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악보로 보면 내 영혼이 음정이 가장 높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주체가 바로 내 영혼임을 음악이 또렷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르기 편안한 음역대에 친근하고 부드러운 선율로 마무리됩니다. 이 음악적 흐름이 참 놀랍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해서 선율이 계속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영광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먼 훗날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후렴에 이르면 이 찬송의 확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크로스비는 구원의 확신을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복음은 때론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될 때 비로소 복음은 노래가 됩니다. 찬송이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첫 구절에 잠시 머물러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한 문장은 크로스비가 붙들었던 복된 확신이자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확신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내 영혼이 누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크로스비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오늘의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이토록 간절한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소위 평지설교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역을 선교하실 때 중심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군사적으로 또 행정적으로도 중심이 되었던 곳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그곳에서 주목받았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거든요. 로마의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분명한 것은 그는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의 장로들이 변론을 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 심지어는 유대 장로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십시오. 그것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권력자인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합당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이 사람은 이것을 요구할 자격이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백부장은 말하기를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놀랍게 여기시는 것은 이방인 속에 섞여 있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믿음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토록 간절한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토록 간절한 기도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이토록 간절했는가?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했죠. 여기 유대의 장로들이 간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백부장이었다. 무엇에 대해서 그랬을까요? 어떤 백부장이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이 자기에게 있는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있는 별명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존중을 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종은 사고 파는, 종은 주인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아넘길 수도 있고 마음에 들면 조금 더 데리고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적어도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종은 사랑하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하여 백부장이 친히 보여주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또한 사랑할 만큼 간절히 기도해 보았는가?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백부장 정도 되면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을 위하여,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를 청해서 내가 이방인으로서 그분 앞에 갈 수 없으니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그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 종에 대한 마음이 이만큼 특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을, 아니,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결코 할수 없었을 거예요.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종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될 것이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보았는가? 그런데 누군가를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해 보았는가? 얼마나 간절히, 이토록 간절히 기도해 보았는가? 이토록 간절하단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토록 사랑할 만큼 기도해 보았는가? 저는 이 여름을 보낼 때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볼 일들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이토록 간절히 기도해 보았는가?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간절한 기도가 앞서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의 일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정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장로들에게 부탁할 정도면 그 전에 다른 일들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온갖 의사들을 불러오고 좋은 약들을 처방해보고 할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할수 있는 일, 당시에 여러분 1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 군제로 보면 한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어서 백부장이면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의 장군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가 그곳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 명령할 수 있었으나 이 병들매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온전히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그가 시작한 것이 중보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 부탁하고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름날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기도는 정말 사랑하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죠. 소돔 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한 가지 때문이죠. 그곳에 조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망시키기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그 앞에서 정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해요. 정말 이때의 아브라함의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여 이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5명을 감한 45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40인은요, 30명, 그리고 20명, 그리고 10명까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적어도 10명의 의인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번만 다시 아뢰겠습니다.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덜덜 떨면서 정말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간구,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누구를 품고 우리의 마음에 그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반대로 말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니,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름에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세요.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어떻게 되어진 사람인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소원을 안다면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간구할 것인지를 준비하여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이토록 간절한 기도는 그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토록 간절한 믿음은 주님을 놀라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놀라셨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고 그러셨어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속에서, 그것도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죠. 이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군인입니다. 이대로 가라 하면 명령하면 가고, 이대로 오라 하면 명령하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집에 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아니라 예수님은 내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한 거죠.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로마의 군병, 자기에게 있어서 로마의 장군이었던 자기에게 그 위에 있는 천부장이라든지 로마의 황제가 명령하는 것에 대하여 명령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보기에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온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요, 그리고 치료하실 분이요, 회복을 명하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힘이 있는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도 군인의 명령, 다시 말하면 거절할 수 없는 명령,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고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믿음이 놀랍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온전히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는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었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권위와 또 자기에게 있는 위치는 달라질 수 없는 거잖아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앞에 내려놓고 바짝 엎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나는 당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당도 지어줬고 이 사람들을 아끼고 돌봐주었고 지켜주었고 이 정도 했으니 내게 오실 자격이 있고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인 거죠.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멘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일에 대해 내가 마음에 확실하게 아멘할 수 있는 것. 백부장은 아멘이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았을 텐데 그의 입술의 고백은 그 아멘에 대하여 선명하고 분명하게 오늘 고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속셈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속셈 학원 할때 속셈이 학원이 아니고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속으로 하는 궁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속셈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속에는 다른 궁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내세우는 것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래서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 대하여 순종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만 하시옵소서 제가 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저를 살펴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일치할까? 내가 지금 내 속에서 품고 있는 이 기도와 이 생각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내가 정말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까? 행여 내 속셈은 감춰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저도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마다 자기들 속에 품고 있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말로도 말하기도 할 겁니다.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일들도 보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겉과 속이 같은 것이 되어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속셈이 있는 믿음, 속셈이 있는 기도가 내 계산이 되어 있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런 속셈 있는 사람들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는 모든 것은 다 속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모두 속셈이 있는 겁니다.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모두 다른 생각 주머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그의 마음과 지금 태도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속셈이 없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의 능력이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이 저는 이와 같지 않았을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 가져갈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져간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은 뭐냐면 은혜로 주셨음을 믿은 것뿐인 거예요. 내 공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가 아닌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구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은혜 주셨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저는 이 백부장이 그걸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돼요. 백부장이 보여주었어요. 어떻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이 내 일입니다. 그것 외에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요. 그것이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그가 철저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0: 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먼저 나아갈 때에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 보이죠?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우리 수요일날 보았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그의 병을 나병을 낫게 했던 이유도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요단강에 물에 잠겼다가 씻어내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를 낫게 하는 방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할까? 간절히 나의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인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어떻게 보일 것인가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놀라게 할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 과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인가?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오늘 우리 삶의 이 시대에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정말 좋아하는 세대에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시대에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마음에서였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간절한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간절한가? 또한 가지 한번 물어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간절하였던가? 누군가 나를 위해 간절하였던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기도를 했는가?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기도를 해주었는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가? 오늘 이 여름날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하고, 그리고 그 간절한 곳에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국에 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학의 이 대분가라고 나누죠.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 배경 형성이 된 거 참 중요해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나눠서 이 여러 사람들한테 배울 때 가르쳐주고 신도 있게 예수님의 속성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운동, 성령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절대 설계일 때 다윗이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0: 말했다. 요한이 말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바울 얘기 암만 불러서 다윗 모세 얘기해봐요. 능력 있나? 그 사람 믿으면 구원 있나? 아니요. 그 사람 믿어서는 안 돼. 그 사람 40명이란 사람을 1500년을 들고 구약을 완성했어. 신약은 100년. 그래서 40명이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흔적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학자, 열매 없는 목사. 내가 교직원 때도 했지만 목사라고 해서 신학생이라서 천국 다 간다면 얼마나 좋아. 절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통째로 믿음한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 수 있지요. 학문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계속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다윗이 얘기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 하고 인간의 세계로서의 정리해서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는 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게 바뀌어지면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으슬피 뭐가 올 거예요. 으슬피 올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학문이 받쳐줘야 되는 도구, 수단,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0절에서

0: 21절을 본문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면 보통 모세를 가장 먼저 꼽습니다. 그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와 종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빠져나왔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개의 책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에게는요 특별한 별칭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를 내 종 모세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좀 달라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죽은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때 새로 세워진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따라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전히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반면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불리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리죠.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모세의 곁을 지키며 보호자는 사람으로, 즉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끝은 달라요.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해. 자 보세요. 이때는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그가 죽었을 때 드디어 여호와의 종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으세요? 또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또 지인에게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남고 싶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에는 군대를 이끌던 장수였어요. 하지만 그런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전쟁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삶을 곁에서 배웠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갈 때 그 역시 함께 시내산의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도 그때 역시 여호수아는 곁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를 곁에서 지켜봤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는 그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는 배웠던 거죠. 무려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 곁을 지키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게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이고 나서야 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 그것은 군사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의 고통 때문에 공격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자칫 적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는요, 이런 계산을 완전히 적어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고 명하세요.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정말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물론 여호수아라고 해서 왜 잘못이 없겠어요? 왜 실수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보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기브온 사람들과의 문제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막 진격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우리도 저들한테 당하겠구나, 목숨을 잃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한 가지 꾀를 내요. 그들은요, 누더기 옷을 입어요. 그리고 곰팡이가 완전히 피어가지고 마른 떡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기본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말만 듣고는 성급하게 화친을 맺고 말아요. 이 일에 대해 성경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거란 여호수아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원성도 자자했어요. 그는 이 일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조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파기할 수 없었어요. 인간적으로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너 거짓말 했잖아. 안 돼, 이건. 파기야. 그리고는 그들을 진멸을 대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 이번 일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그냥 들은 대로 죄악에 맺은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볍게 깨트리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기브온과 맺은 죄악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거짓을 그대로 용납한 건 아니에요. 속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막과 제단에서 나무를 펴고 물을 끼는 일을 시켜요. 이처럼 언약은 지키되 거짓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선택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요, 이스라엘과 죄악에 맺은 기브온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맞아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도 여호수아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자신을 속인 사람들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여러 왕들을 한꺼번에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모아게 하신 거예요. 그 여러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전부 차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 장면을 보세요. 우리는 아주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런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해 해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았다면 절대 늦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보여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순종의 길을 꾸준히 간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설령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야 할 것은 풀고 악한 것은 끊어낼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에서도 이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 된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늘 결단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언제 결단하라고요? 오늘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지금 결단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죠.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또 달라요.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호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다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는 그렇게 못 살 걸? 이렇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너무나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랄 때는 언제고 섬기겠다고 하니까 너희는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여호수아의 의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는 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요 어떤 악도 없어요. 그분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자신 있게 말하시네요. 정말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고요? 대충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관계가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유발하는 거예요?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왜 질투가 유발이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해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정말 100%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 보여질까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심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울 거야. 지금 너희는 단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는 있지만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만만한 분이 아니야.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지켜보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불순종의 길에 갔을 때 심판도 하셨잖아. 그러니 늘 이 점을 명심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 이걸 붙들어야 돼.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상을 버려야 하고 죄를 과감히 끊어야 하고 평생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정말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 이렇게 대묻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전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이 말 들은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재차 다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요, 이번에는 이렇게 명해요. 그래? 그러겠다고 했지. 좋아. 그러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들 다 치워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이건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한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들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들이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있었던 것. 도대체 그들이 언제부터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를 지낼 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아직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자신들도 몰래 취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희도 그렇게 결단했다 그러면 바로 지금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했던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믿고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은혜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날마다 그들 위해서 하나님은 음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어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함께 했잖아요. 그들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제거하라고 명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면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의 우상은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방청소 좀 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해요. 그럼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건 어때요? 또 대충 보인 데만 치워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은밀히 가려나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요.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너 지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일하러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 가서 너도 일 좀 해. 그랬어요. 그 둘째 아들은요. 싫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우와, 싫대요? 그 말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겠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내가 좀 심했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 말 들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죠. 왜요? 행동했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세요. 기왕이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하면서 꾸준하게 순종하길 바라세요. 이게 큰 축복이죠. 그러나 설령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해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다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딴 점 말해서요. 과거에 내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돼요. 그게 바로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좀 생각해보고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우상과 결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상의 본질은 탐욕이에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남은 평생

0: 동행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모세의 시종으로 불렸어요. 모세가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위대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땅 없는 민족이 땅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행했던 그 시기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요, 사실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모든 승리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장군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긴 훌륭한 지도자인지가 아니고 평생 하나님을 섬긴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를 높여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길 바라요. 세상은 우리의 성공과 업적을 기억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너는 참으로 충성된 나의 종이었다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고 평생 변치 않는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울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선의 충만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김동욱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파홈의 욕심도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그 조금들이 쌓여서 그의 전부를 삼켜버린 거죠. 우리는 파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탓하지만 사실 그와 우리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땅이 아니라 인정이거나 지위이거나 타인의 시선일 뿐이죠. 씨앗의 이름이 다를 뿐 자라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더 많이 움켜쥐는 것보다 기꺼이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런 삶이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를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세 곡의 찬양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황국명과 황운지가 함께한 아 하나님의 은혜로 희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최고의 작품 앨범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까지 세 곡 이어서 함께 하셨어요. 아, 사람들은 보통 이 행복을 더 많이 갖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을 진짜 풍성하게 만드는 건 소유보다는 관계 쪽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더 큰 집보다 함께 웃을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재산보다 기도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친구, 동료, 어쩌면 가장 큰 선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데 너무 가까워서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이 저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의 찬송가는 필사하셨나요? 찬양 한 곡 듣고 오늘의 필사 찬송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의 행복 함께 듣고 올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네,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곡의 작사자 파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시력을 잃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8,000곡이 넘는 찬송을 쓰며 누구보다 밝은 영혼의 눈을 가졌죠. 육신의 눈은 다쳤으나 성령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보았던 그녀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이제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들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이는 영적인 깊이를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제 입술에 끊임없는 찬송을 두셔서 저의 삶 자체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

여름을 보내는 최고의 방법. 여러분도 극동방송 차량과

네, 오늘 함께한 필사 찬송가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였습니다. 아직 필사하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라도 꼭 필사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필사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니까요. 밀리지 않도록 하루하루 주어진 양만큼 여러분들 필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한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찬양 레비스탕스의 내 마음의 한자리 그리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두 곡 이어진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속 파홈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하루를 달렸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남겨줬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작은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적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때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이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첫째 이적으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적, 무리를 거르신 이적,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그런데 이런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은 결국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혼인잔치집인데 혼인잔치집은 가장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또 그 중심에는 이때 당시 항상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생일 축하할 때 뭐가 안 빠지지 않죠? 뭐가 항상 있죠? 케이크 있죠, 항상. 축하 케이크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가장 흥을 돋는 메뉴가 이제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기쁨이 멈추고 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멈춰버린 기쁨을 누가 회복시키는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이 세상은 마치 혼인잔치집 같았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었어요, 이 세상이. 오직 기쁨만이 가득하게 있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이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기쁨이 멈추고 그때부터 고통과 슬픔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결국 우리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끊겨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예요.

0: 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결론이 나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들어가서 자, 그러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 방법이 요한복음 2장 7절 9절 말씀이 나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동시에 잔칫집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져다 주는 도중에 어느 시점에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물이. 그러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잔칫집의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요, 무슨 세상의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소유했다고 나오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수십조가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혼의 부요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기쁨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들은 말씀에 대한 기쁨이 증폭되고 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오래 갑니다. 지속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그 기쁨이 더 증폭되고 오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순종할 때그 기쁨이 더 증폭되고 오래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멈춰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손해볼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큰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가 응답으로 바뀌고 문제가 간증으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기쁨이 거기서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죄로 말미암아 멈춰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다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증폭되고, 기쁨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71-1885번, 062-671-1885번, 하늘씨앗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0: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에서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초청 금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10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크리스천의 담대한 세상살이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크리스천의 담대한 세상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우겨싸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우겨쌈을 다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단순히 의와 정의, 사랑 뭐 그런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붙든 종이 주의 나라를 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함으로 행복하게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붙드는 종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국민이 택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국회의원, 여러 가지 선출직 일꾼들입니다. 그분들은 4년이라든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이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나는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비록 나의 경쟁자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선택을 나에게 주었은 즉 나에게 정한 기간 동안 나는 국민이 기뻐한 일을 수행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국민들도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히틀러를 지지한 국민들은 실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국민들이 옳지만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은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임기가 이 세상 살아갈 그 기간에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4년보다 훨씬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올바른 길로 걸어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세상의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슬기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받아서 이 세상을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에 결핍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영을 부어준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일상의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그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수행해야 될 어느 직장을 해야 될 것인지 어느 집을 사야 될 것인지 또는 어느 곳으로 이사해야 될 것인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드시는 백성으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갔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붙들어줘서 일을 시키고
그 일은 정의로

를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증가하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딴짓한다는 거예요. 옛말에도 아 이런 얘기는 하긴 좀 그런데 뭐에는 관심 없고 그냥 제밥에만 관심 있다는 그런 우리의 옛말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목숨만 자기 출세만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느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모든 일을 검토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매일 또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틀림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데 그런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크리스찬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우리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10가지, 15가지 찾아보니까 많이 열거를 해놨더라고요. 그 내용 몇 가지 읽어본 존중, 경청, 공감, 진심, 겸손, 배려, 신뢰, 긍정, 인내, 감사 무수하게 많아요. 아 이거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 본 것은 일단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가 이 경쟁과 갈등이 많은 사회 속에서 경쟁과 갈등을 줄이고 평화와 화목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중에서 괴테가 얘기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게로 기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낮아짐이라고 했어요. 겸손이란. 물이 낮은 곳에 고이지 않습니까? 물이 높은 곳에 고이는 거 봤어요? 낮은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고이고 왜 주변에 나에게 사람들이 없나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 너무 높아서 그래요.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등산에서 내려오면 골짜기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겸손한 마음에는 더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오늘 2절 3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진실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그럽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또 이기는 일들이 많은 정치계나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이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거는 낮은 사람이 되어서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겸손이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주님께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고시 패스한 것으로 제가 얘기해요. 아 예수님이 고시에 자격시험에 패스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골 갈릴리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아유, 사람이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안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권력자가 있고 로마의 총독이 있고 또 유대의 관원들이 있고 부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변방 갈릴리에 나사렛에 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의 방향을 선포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찾아갔나.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여러 가지로 얽매이고 눌린 사람에게, 그리고 눈 멀어서 앞길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한다. 주님께서 겸손하고 낮아진 사역을 행합니다. 20세기 네덜란드의 사제인 헨리 나우엔이 상처받은 주의 종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끔 가난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신학교 온 사람들은 옛날에 다 자기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었는데 폭삭망하고 왔어요. 지금은 돈 없는데 옛날에 잘 살았다고 했는데 옛날에 오지 않고선. 그런데 옛날에는 안 와요. 왜냐? 자기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주의 종이 되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굶주린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병들어 보지 않았으면 병든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주의 일에 나오고 병들어서 크리스찬이 되고 가난해져서 크리스찬이 되고 사업이 망해서 크리스찬 되고 그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니와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나사렛 선언을 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겸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내 뜻을 꺾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도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나의 가장 귀한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고통과 그것을 피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을 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고 찍고 싸우고 전쟁으로 살상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주님의 길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겸손하고 낮아졌지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스스로 높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자기 피 아래 몸과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겸손하시기를. 잘못하면 겸손하다는 것을 비굴한 것처럼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다른 기회에 또 말씀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의 뜻을 이루고 그 겸손함으로 이 세상의 분쟁과 갈등을 이기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속에 물이 가득 쏟아져 들어와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 자신이 강하고 굳세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하여 굳세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곧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 세상에는 우리를 쇠약하고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다가오고 원수들이 어찌나 많고 이 세상의 적들이 어찌나 많은지 정말 경쟁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2장 6절에 에스겔 2장 6절에서 이와 같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사는 주위에 가시와 찔레가 우리를 찔러요. 심지어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으로 비슷하게 얘기하면 2장 6절 한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네 번 나와요. 세상은 정말 가시와 찔레 전갈이 우글거린 세상인데 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은 이 세상이 결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라. 굳세게. 연세대학교의 그 미국인 교수인데 존 프랭클이라는 그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존 프랭클은 UC 버클리 대학을 졸업한 수재입니다. UC 버클리가 UC 그 LA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대학들 있죠. 그 버클리 대학이 굉장히 명문입니다. 거기 대학 졸업했어요. 그리고 하버드 석사, 하버드 대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도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격투기 할 때 사람 붙잡아가지고 목 조르고 하는 주짓수라는 것이 있어요. 주짓수 격투기 미국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언제 그러가지고 운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의를 바르게 세웠어요. 물론 그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만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화장실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중간에 줄 서 있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니까 키가 크죠. 그 사람도. 그런데 그중에서 더 큰 그야말로 거구가 쓱쓱쓱 오더니 앞에 딱 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해. 왜? 이 사람이 등치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이 그 존 교수가 당신 왜 줄 안 섰냐고 뒤로 가서 서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딱 째려보더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뒤로 가서 서더래.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교수가 화장실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자기를 따라 쫙 들어오더니 거긴 사람이 많으니까 참았던가 봐요. 화장실 안으로 뛰어 같이 들어오더니 거기 화장실 안에 자기 목을 조르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주짓수 챔피언에 그냥 그것을 내다고 놨더니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야. 자기보다 덩치 작은 이 사람이 어찌나 날렵하게 목을 딱 조르다가 뒤집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야말로 싸울 전의를 상실했어. 그러더니 그냥 고개를 숙이고 빨리 화장실로 나가다. 우리는 정의를 외치는데 공평을 외치는데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공연이 말했다가 얻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 미국 사람도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짓수 챔피언 아니었으면 그 말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은
적어도

사람이 다가와도, 어떤 거인이나 힘센 사람이 다가오고도 나는 나 자신은 방해할 자신이 있다. 그 사람을 때려 눕힌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계 최고의 챔피언은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미국 챔피언에 나 자신은 언제든지 보호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정의가 생긴다. 오늘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나쁜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을 바르게 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는 정의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야 돼.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 기도해야 돼. 그런데 우리의 뒤에 가서 줄 서요 하는 말을 하려면 몸이 튼튼해야 돼. 그럼 한 시간 호신술을 해야 돼. 그래서 몸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 자신에 대해서 강하고 굳세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너무 피곤하고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두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고개를 주어 다 먹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할 텐데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모세와 같은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모세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하고 위대한 종도 너무 과로에 시달리니까 그 스트레스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나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성도 여러분, 너무 과로하게 일하지 마세요. 과로에 일하고 그것을 이길 장사는 모세도 없으면 세상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렇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대적하고 갈멜산에서 그 우상을 다 쫓겨내버렸어요.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 종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왕비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털컥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놀랐어요. 아니, 엘리야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야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살고 싶지 않고 힘듭니다 그 얘기할 수 있지만 엘리야 같은 종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야말로 스트레스에 억눌리니까, 옛날 그 누가 만든 얘기죠. 5톤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5톤 해서 달리다 보니까 그 다리에 5톤 이상은 안 된다고 거의 딱 5톤 이하로 다리 통과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5톤이니까 그냥 통과했어. 그런데 다리가 무너졌어. 왜? 그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있어. 그래도 다리가 무너졌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스트레스의 작은 한 가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절대 과로하고 그 일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름 장맛비도 이제 지금 소강상태인데 어쨌든 무더위가 다가오고 휴가철이 다가왔으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배는 드려야죠. 그렇지만 어쨌든 쉬십시오. 좀 쉬고 제발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 놀래게 하는 그런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의 희망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일을 잘 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이 단단해야 돼.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내 속사람이 단단하고 내 몸이 튼튼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꺾이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충분히 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크리스찬의 담대한 세상살이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붙드신 자녀다, 그 마음의 근지를 항상 갖고,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0: 논쟁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끝으로 이 세상에서 강한 정신력과 건강한 신체를 갖고 살아가므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12국에 111번, 062-512-0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나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사원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시다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온전히 머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자, 찬양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시간입니다. 세상 두려움은 물러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으로 또 풍성해지는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참여해 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기도 제목 아니면 소소한 간증들 모두 좋습니다. 이 시간 보내주시는 동안 먼저 들어왔던 사연 함께 나눌게요. 0691번님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시면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애청자분들과 함께 이 찬양 나누기 원하셨어요. 잠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22번님께서 여기는 양산이에요 하시면서 잘 듣고 계시다고 또 창원 극동방송 통해서 듣고 계시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도

자, 계속해서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호산나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신보라의 예수 안의 능력 있네 듣고 오셨어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세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미 그랜트의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두려움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신청곡 보내주신 모든 분들 또귀 기울여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는 이 찬송뿐만 아니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등 8000곡이 넘는 많은 찬송을 남긴 작사가입니다. 크로스비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릴 적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슬픔의 언어로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크로스비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을 아름다운 찬송으로 고백했는데요. 이 찬송이 탄생한 이야기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 곡의 작곡가인 피비 팔머넵은 크로스비와 음악과 신앙을 함께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피비가 새로 작곡한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자 크로스비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네, 우리말로 하면 복된 확신, 예수는 나의 것 이라는 첫 문장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피비의 선율과 크로스비의 고백이 만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보시면 이 찬송의 악보 위에 작게 적힌 곡조명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Assurance, 바로 확신입니다.

저는 이 곡 조명이 이 찬송의 중심 주제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첫 구절은 찬송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순간 그 다음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음정이 점점 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거듭남의 감격과 열기가 음악적으로 잘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0: 저는 이 구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악보로 보면 내 영혼이 음정이 가장 높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주체가 바로 내 영혼임을 음악이 또렷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르기 편안한 음역대의 친근하고 부드러운 선율로 마무리됩니다. 이 음악적 흐름이 참 놀랍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해서 선율이 계속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영광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먼 훗날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후렴에 이르면 이 찬송의 확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크로스비는 구원의 확신을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복음은 때론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될 때 비로소 복음은 노래가 됩니다. 찬송이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첫 구절에 잠시 머물러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한 문장은 크로스비가 붙들었던 복된 확신이자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확신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내 영혼이 누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크로스비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삶의 시작.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평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노력하고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가진 애를 쓰며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자신의 얘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다가 결국 집을 떠나 자신을 받아줄 곳을 찾아간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요한 같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 인물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의 다섯 번째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삶의 시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죠. 제가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를 들려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우리의 주인공 요한은 세례 요한이

0: 라는 열정적인 선지자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선지자에 대해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맨 처음 세례 요한이 그분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은 그분이 뭔가 남다르고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위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보았죠. 또한 세례 요한은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을 떠나서 안드레와 필립 그리고 새 친구 나다나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1: 요한? 요한 일어났어?
2: 어? 안드레 무슨 일 있어?
1: 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뭐 좀 물어볼까 해서.
2: 지금? 아, 이따가 아침에 얘기하면 안 돼?
1: 안 돼. 나 곧 가버나움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요한 너도 같이 갔으면 해서.
2: 아, 집에 가려고? 왜? 무슨 일 있어?
1: 암만 해도 형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줘야 할 것 같아.
2: 그래, 뭐 그건 이해하겠는데 안드레. 하지만 왜 꼭 지금 가야 돼? 그것도 이 한밤중에 말이야.
1: 여기서 집까지는 몇 시간 안 걸릴 테니 그럼 시몬을 찾아서 날 밝기 전까지는 같이 돌아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은 어디를 다녀왔는지도 모를 거고. 근데 가브나움까지 혼자 걸어가기는 싫어서. 요한, 같이 가자.
2: 안드레, 시몬이 널 따라올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1: 그거야 당연하지. 같이 가줄래?
3: 어휴, 그래.
2: 그럼 같이 가자. 네 말대로라면 날이 밝기 전까지는 확실히 돌아올 수 있겠지?
1: 그래, 고마워 요한. 아침 전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2: 그러고 보니까 옛날 일 생각난다. 안 그래, 안드레?
1: 응? 옛날 일?
2: 옛날에 이렇게 한밤중에 나와서 야곱 할아버지네 갔었던 거 말이야.
4: 아, 그래. 이제 생각났다. 우리 어렸을 때 한밤중에 야곱 할아버지 집 근처 보험을 찾으러 갔던 거 말이지.
1: 근데 그때 뭐라도 찾았어?
2: 아니.
1: 왜?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2: 아, 그때 일 얘기하면 안드레 넌 아마 상상도 못할 거다.
0: 어린 시절 겪었던 그 한밤중의 모험처럼 이번에도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고향 마을에 도착을 해서 시몬을 찾는 일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죠. 전날 밤에 시몬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터라 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시몬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겨우 시몬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그를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죠. 따뜻한 침대에서 나와 그 한밤중에 길을 나서자고 하는 안드레의 제안에 시몬은 순순히 따라 나서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시몬은 안드레를 따라 길을 나서기로 했지만 그들이 전날 밤에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하늘에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밤새 피웠던 모닥불은 꺼져서 차갑게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물론 거기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5: 여기가 확실히 맞는 거야?
2: 네, 시몬. 이게 우리가 어제 피었었던 모닥불이고 내가 여기서 자고 있을 때 안드레가 날 깨웠었거든요.
6: 빨리 집에 가서 그물 손질이나 해야지. 참, 괜히 고기도 못 잡고 시간만 낭비했네.
4: 아, 그만들 좀 해. 빨리 예수님을 찾아보자. 그럼 다 해결되는 거잖아.
6: 어디서 어떻게 찾을 건데?
7: 예수님!
5: 예수님!

0: 제 목소리 들리세요?
1: 참, 그래서 잘 찾아지겠다 아주.
2: 마을로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
3: 그래, 우리가 방금 가버나움에서 올 때 예수님을 지나쳤을 수도 있어.
2: 아니, 내 말은 베세다 말이야.
1: 아니, 왜 그 사람...
3: 예수님.
1: 그래. 왜 그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셨을 거라는 거야?
3: 아, 알겠다. 형,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신 곳이야.
1: 누구?
2: 아, 나중에 말해줄게요, 시몬. 자, 어서 가보자, 어? 응. 어쩌면 아직 가고 계실지도 몰라. 그래.
4: 하지만 그들은 길에서도 벳세다 마을 안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허사였죠. 결국 가버나움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었고 녹초가 돼서 집에 오자 곧장 깊은 잠에 빠지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어렸을 때 늘 그랬던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습니다.
3: 그럼 이제 어떡하지?
2: 나도 몰라.
1: 내 계획을 말해줄까?
3: 응? 계획이 뭔데, 형?
1: 난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3: 우린 어떻게 하지?
2: 글쎄, 잘 모르겠는데.
3: 형이 나 때문에 폭발하기 직전이야.
2: 내가 잘 말해볼게.
3: 아무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난 형 따라가서 뭐라도 좀 도와야 될 것 같아.
2: 아, 그럼 예수님은 어떡하고? 예수님은 안 찾아볼 거야?
3: 아, 어디서 찾아? 어디로 가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어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셨을지도 몰라.
2: 아, 하지만 네가 시몬 형이랑 가버리면 난 여기서 혼자 뭐해?
3: 집으로 돌아가. 가서 아버지랑 가족들도 좀 보고. 정말 굉장한 시간이었어. 결국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 같군. 아,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가 봐.
4: 정말 결정하기 힘들었지만 결국 요한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 나가 노를 저으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무언가가 죽은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예전 고기잡이 하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됐고 안드레와 시몬도 마찬가지였죠.
0: 요한!
2: 아, 왜 저러는 거야? 왜?
0: 저기 좀 봐봐!
2: 뭘 보라는 거야? 어디? 대체 뭘 보라는 거야?
0: 저기 봐! 예수님이 오셨어!
2: 정말 예수님이시잖아! 형! 빨리 저쪽으로 강가로 가야 돼! 어서! 아버지, 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분이에요!
4: 곧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와 있었습니다. 뚝뚝 떨어질 정도로 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기뻐서 입이 귀에 걸려 있었죠. 시몬과 야고보 그리고 세베대는 당황해서 그들 뒤쪽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2: 예수님! 저는...
5: 잘 있었니, 요한? 안드레도 잘 지냈지? 자, 이제 숨 좀 고르고 가족들 소개를 좀 해줘야 하지 않겠니?
0: 여기 이쪽은 저희 형 시몬이고요.
5: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개바라고 부르겠다.
2: 개바라고요? 반석이란 뜻이야, 시몬 형.
1: 그건 나도 알아. 예수님께서 아람말로 쓰셔서 놀랐을 뿐이야.
5: 그럼 그리스 말로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는 어떠니? 자, 이제

0: 오늘부터 넌 베드로라 불릴 게다.
1: 베드로요? 근데 왠지 어부처럼 안 들리는 이름인데.
0: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2: 예수님, 이쪽은 저희 형 야곱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세베대시고요.
0: 아, 그래. 우리의 두 아들 중 한 명이 여기 있었군.
2: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0: 야곱아, 나를 따라오너라.
3: 저는 절대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다나엘과 빌립과 더불어 그 네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던 거죠. 그들은 거기서 고기를 잡던 그물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나중에 여섯 명이 더 제자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섯 명의 첫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떠나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 높은 언덕지대의 조그마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기게 되죠.
1: 저 예수님, 신랑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0: 헤레스란다, 요한. 그리고 신부는 내 사촌이란다.
1: 저 그 사람이 예수님 동행이 여섯 명이나 더 있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0: 구체적으로 몇 명을 초대한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아, 저쪽에 계시는구나.
1: 신부 말씀이세요?
0: 따라오거라.
4: 예수?
0: 예, 어머니.
4: 아유,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다니. 아니, 어떻게 알고?
0: 지난주에 가버나움에서 헤레스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우릴 잔치에 초대했어요.
4: 신랑을 알고 있었어? 세상에나. 내가 안 그래도 야곱한테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야곱오. 아, 야곱오가 그새 어딜 갔지?
1: 예수님, 야곱오가 누구예요?
0: 내 동생이란다. 요셉이랑 유다랑 시몬은 어떻게 지내나요?
4: 다들 잘 지낸단다. 아, 그리고 네 여동생의 엘리사벳을 좀 봐야 할 텐데. 꼭 가정주부처럼 군다니까 온 집안을 소몰이하듯 빗자루를 밀고 다녀.
0: 어머니를 보고 자라니까 분명 나중에는 아주 좋은 엄마가 될 겁니다. 아, 어머니, 여기 제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
1: 아, 네, 예수님.
0: 어머니, 이쪽은 요한이고 그 옆에는 요한의 형 야구보예요.
4: 어머, 세상에. 만나서 반가워요. 요한, 야고보.
0: 이쪽은 시몬이에요.
4: 만나서 반가워요, 시몬.
1: 예수님, 근데 좀 전에 우리한테 인상 쓰고 지나가신 험악한 분 아세요? 아, 참,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네.
0: 아, 내 동생 야구보란다, 요한.
1: 아, 예수님. 아, 죄송해요. 몰랐습니다.
0: 내 사역을 별로 반기지 않는단다.
4: 글쎄, 내 생각엔 야고보는 네가 단지 가족의 일원으로서 집에 머물렀으면 하는 것 같아. 야고보가 널 많이 보고 싶어한다.
0: 어머니는 정말 보석 같은 분이세요. 항상 우리 좋은 점만 보시고. 아, 그건 그렇고 뭐 좀 드셨나요?
4: 아니, 우리도 방금 막 도착했단다.
0: 그럼 뭐 좀 드시러 가시죠. 잔치가 아주 성대한데요.
1: 예수님, 제가 아까 말을 그렇게 해서...
0: 신경 쓰지 마라, 요한. 야고보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게 맞잖아. 어릴 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공격적이었단다.
1: 하지만 그게 제가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0: 천천히 기다려보자. 앞으로 변하게 될 거야. 자, 여기서 뭐 좀 먹자꾸나.
4: 예수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0: 예, 어머니.
4: 내가 방금 전해 들었는데 말이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지 뭐니.
0: 아, 그렇군요.
4: 헤레스하고 손님들이 너무 걱정되는구나. 만약 사람들의 포도주가 벌써 바닥난 줄 알면 어떡하니. 우리가 어떻게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0: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4: 이쪽으로 와보거라.

0: 마리아가 예수님을 연회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 뒤를 요한이 바짝 뒤따랐습니다. 세 사람이 집 앞마당으로 가니 마리아가 하인 서너 사람을 예수님 앞에서 불러 모았죠.
1: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머니?
2: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1: 어머니, 왜 제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제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 무엇이든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게.
0: 하인들은 요한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표정을 한 채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한번 보시고는 공손하게 기다리고 있던 하인들에게 가셔서 오른편을 가리키자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쪽 벽 앞에는 손 씻는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죠. 그리고는 모두가 다시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1: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3: 예수님 말씀대로 어서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세요.
0: 한 명당 물을 좋게 100리터는 날라서 항아리를 다 채우는 시간도 꽤 걸렸습니다. 항아리가 아주 무거워졌죠.
3: 예수님,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1: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3: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제 말은
1: 요한,
3: 그러니까
1: 가서 그 사람 반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니?
3: 아, 예. 그럴게요. 그래야죠. 어떻게 해. 하인이 물을 들고 가고 있어.
4: 아, 요한. 어디 갔었어?
3: 잠시만요, 시몬 형.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4: 아, 무슨 일 있어?
3: 좀 조용히 하고 좀 봐봐요.
5: 자, 잠시 저를 조목해 주시겠습니까? 신랑 신부를 대신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 저 포도주를 좀 내놔야지.
5: 제 평생에 수없이 많은 혼인잔치에 참석해보았지만 오늘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아주 훌륭한 잔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 그래도 포도주를 주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5: 예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6: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7: 싼 포도주라도 있어야 말이지.
6: 내 말이.
5: 하지만 이 신랑은 마지막을 위해서 최고급 포도주를 준비해 두었네요. 자, 여기 신랑 헤레스가 여러모를 위해서 준비한 제가 지금까지 맛본 최고 중에 최고 포도주가 여러분이 마음껏 마실 만큼 있답니다.
3: 시몬. 시몬 형,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8: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야?
3: 예수님께서 물이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고요.
0: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됐죠. 자, 이상으로 현장에 있었던 미가엘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훨씬 더 대단한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많이 놀라고 가슴 벅찼습니다. 그때는 잔치에 모인 사람들 누구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채지 못했지만 요한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옆에 서서 모든 걸 다 지켜본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윤리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전 삶을 통해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분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삶의 시작. 출연 사령범 홍영란,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매튜 헨리 목사님의 말을 소개해드리면서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다.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바치든 주님께선 받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어야 하며

하나님께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주님은 전부가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히 받으소서. 제 마음을 소유하시고 그 속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소서. 우리의 마음은 원래 주님의 것이었지요.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을 모두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지혜의 말씀 시편 88편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칭찬 많이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은 그 지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 오늘 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교회였습니다. 지체라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몸의 각 부분을 뜻하죠. 손이 따로 있고 발이 따로 있고 눈이 따로 있지만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손이 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귀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몸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작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 역할이 눈에 띄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꼭 필요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C.C. Winans의 Come Jesus Come,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What He's Done, 그리고 루벤 스튜다드의 Center of My Jo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노래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조준모의 주 날개 밑에서, 유효림의 내가 나 된 것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서 다 해결하려다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말을 하면 무언가 짐이 될 것 같고 부탁하면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떠안고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곁에 있는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했더니 의외로 가벼워진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죠. 우리가 서로의 지체라는 말이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기도 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Maverick City Music의 Hymn of the Ages, Hillsong Worship의 Magnificent, Michael W. Smith의 Turn Your Eyes Upon Jesu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 이번주는 희락과 화평 함께하는데요. 이 세 가지 열매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을 말하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평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아멘.

영원을 너에게 주노라 소마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크룩스의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이번에는 서머 스페셜이 6주간 진행이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요,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번 주는 희락과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얻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은 사람들은요, 그 열매의

연장선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가깝게는 뭐 배우자, 가족일 수도 있고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내 주변의 이웃, 그리고 또 내가 품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이라는 테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해요. 나머지 세 가지는 이웃을 향한 열매, 그 마지막 세 가지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어 찬송입니다. For Him의 일이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 하루 화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셨어요? 분명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화평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롤필름을 발명하고 카메라를 고안한 코닥의 창업자인 조지 이스트먼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두 여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느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는데요. 가난했던 시절 그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께서 가정부로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께서 늘 전해주신 말씀이었는데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커서 너를 위해 일하지 말고 남을 위해 일해라. 이 말씀은 그로하여금 섬김의 자세로 인생을 살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트먼을 향한 어머니의 섬김이 곧 더 많은 이들을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환웅제의 소원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 그 높은 길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의 이름 높이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에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일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길승의 닮아가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영범의 말씀하시면 띄워드리고요. 여수 캠퍼스 월십의 예수담기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회피형도 있을 거고 맞서 싸우는 적극형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냥 전전긍긍 불안하며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묵묵히 지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근심 걱정을 하는 이유는 불확실함 때문일 겁니다. 불안함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나아가자니 뭔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이 불확실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안함, 근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무려 365번이나 하셨다고 하죠.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 성경 곳곳에 수백 번이나 적혀 있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세상 속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거는 제 모습이 그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지지만 나를 보내신 이도 주님이시고 맡기신 이도 주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니 근심 걱정 대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고 펼치실 찬란한 미래를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전해드렸는데요. 이 찬송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너를 지키리 지키시리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는데요. 근심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죠. 당장 어떻게 어떤 것을 먹으면서 하루를 또 버틸까, 북녘의 성도분들은 이런 고민 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계실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루하루 달라져가고 또 조금은 안 좋아진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경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더운 날씨와 지금의 여러 가지 분열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내 생각이나 의지를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세상 속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내면서 근심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님이 지키신답니다. 그리고 힘을 주신다네요. 오늘 근심 걱정을 덜어낼 이유를 다시 찾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 조선족 여러분들, 고려인 여러분들,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도 복음의 귀한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요. 특별히 북녘에 계신 영혼들에게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는 외부의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군복무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탈북민 임바울 목사님의 칼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또 야외 활동하실 때 특별히 주의를 각별히 하시면 좋겠고요. 이 한밤중에도 더위가 이 남쪽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또 냉방병이나 아니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AM 1188kHz 또 1566kHz 두 채널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과 또 어플을 통해서도 함께하시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귀한 마음들, 특별히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도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제한할 때 인간은 답답함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또 많은 국가들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도 바치고 투쟁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자유 중에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일반 평민들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고위급 외교관들이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어디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여행이 중요할까요? 특별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여행이 제한적인 나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여행을 할 수 없도록 국가 안에서도 통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행이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식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익숙한 환경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또 다른 언어를 만나면 우리의 사고가 흔들리게 됩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낯설게 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사고를 멈추게 하지만 낯설면 질문은 말들고 질문은 성장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확장이 되고 생각의 공간이 넓혀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행은 인간 안에 있는 호기심, 자유, 탐험 본능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깨트리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때로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세상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를 경험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독일 통일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분단의 과정에서 통일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행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동독 정부가 동독 주민들의 여행의 자유화를 막으려다가 거의 관료의 실수로 인해서 여행이 자유화가 선포되면서 그 견고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과 유럽 세계를 여행하면서 동독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자유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생각과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은 어떤 의미에서 여행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북녘 동포들도 이제는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세계를 경험하여서 생각이 확장되고 사고가 넓어지는 그런 주민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에 의해서 통제받고 사고가 감시받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으시고

0: 우리 각자가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북녘 동포들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여행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사이에 새로 놓인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됐는데요. 2014년에 건설돼 12년 동안 이용을 하지 않다가 최근 물류업체 등의 시험 운행인 듯한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아마도 개통을 위한 점검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미 중국 측의 준비는 마친 만큼 북한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되면 북한과 중국의 무역과 물자 교류는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에 일부 해소될 수 있지만 반면에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더 예속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중을 잇는

0: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됐다는 소식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북중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되어서 아마 개통이 임박한 징후가 아닌가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자,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기존의 다리는 조중우이교, 압록강 철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신압록강 대교는 추가로 건설된 다리인가요?
1: 네, 추가로 건설된 다리입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조중우이교, 즉 압록강 철교를 대체하고 북중 간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 자본으로 건설됐습니다.
0: 네.
1: 중국의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대교로 건설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대교는 2014년도에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0: 네.
1: 이후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개통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를 대북 제재 상황, 코로나19, 북중 간의 정치적 상황 등이 겹치면서 장기간 개통이 지연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2014년에 건설됐으면 벌써 12년이 지난 건데 이 다리로 버스가 건너갔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없던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0: 네.
1: 소식통에 의하면 6월 27일 오후 2시께 신압록강 대교 중국 측 시작 구간에서 북한 무역회사 소속 30인승 버스가 북한의 함경북도 신의주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0: 네.
1: 승객이 없이 운전기사와 선탑자만 탑승해서 시범 운행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예, 승객이 없이 운행이 됐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해당 버스는 북한 무역회사 소속 차량으로 기존에도 압록강 철교, 조중의교를 통해서 북한 주민을 태우고 신의주와 단둥 사이를 오갔던 버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버스의 운행은 실제 승객이나 화물을 나르기 위한 운행이 아니라 압록강 대교 개통 전에 동선 또 시설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범 차원으로 운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최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포착된 변화이기 때문에 개통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예.
1: 이번 시범 운행은 북중 정상회담 이후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0: 예.
1: 신압록강 대교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북중 경제 협력과 또 정치 관계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대교 개통은 양국 간의 교역 확대를 넘어서서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 확대를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0: 네, 그러면 이 개통을 위한 뭐 막바지 준비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포착이 됐을까요?
1: 네,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측 구간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0: 네.
1: 대신에 북측 쪽에는 세관 내부 공사, 또 주변 도로 공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1: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매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중국 측 인력들이 북한 측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먹을 도시락과 생수까지 챙겨가지고 매일 북한 측으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1: 이는 단순 공사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식 개통 전 마무리 점검과 운영 준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하지만 실제 개통 시점은 이 공사 진행 상황만으로는 결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통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데요.
0: 네.
1: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에 의하면 신압록강 대교 개통 날짜는 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고 개통돼야 되는 거다라는 소식입니다.
0: 네.
1: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정식 개통 시점과 개통 행사 방식 또 참석 인사들은 양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자, 오늘 나눠주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정리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에 건설되었다면 지금 12년이 되었는데
0: 그렇죠.
1: 아직까지도 정식 개통이 미루어지고 있고 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정식 개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기대 차원의 소식입니다.
0: 네.
1: 두 번째로는 신압록강 대교가 실제로 개통될 경우 기존 압록강 철교에 집중되었던 인적, 물적 이동이 분산되면서 단둥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접경적 경제가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다른 나라 같다면 일정을 당겨서 개통하려고 했을 텐데
0: 그렇죠.
1: 이 북한은 12년이나

0: 미루고 또 시진핑 방문을 계기로 개통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북한은 경제보다 정치가 더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중국 측 원인보다는 북한의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북제재나 코로나19가 늦어지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12년씩이나 미루고 아직까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북한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1: 네.
0: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후순위로 밀린다고 하면 12년이 아니라 120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나라라고 보입니다. 물론 110년까지 나라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북한은 이런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1: 네.
0: 문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자, 완공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회 시범 운행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오늘도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진핑 방북 이후에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기대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민생 경제가 국가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인민 대중 제일주의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개혁개방의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개혁개방을 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발전할 수 있으며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어 한반도에서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추가 공습하며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혜란 선수가 LPGA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박인비 이후 13년 만에 한국 선수로는 여자 프로골프 대회 메이저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가 월드컵 4강에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FIFA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고 10명 가운데 4명은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에 상륙해 240만 명 이상이 대피하고 항공편과 고속철 운행이 대거 중단됐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 사망자가 4,49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1,0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복구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장마당의 수입 과일과 온실 채소가 늘어나 겉으로는 풍성해졌지만 치솟은 물가로 빈부격차와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하셨습니다.
1: 데일리 NK는 또 북한이 전승절을 앞두고 노동 적위군과 불군 청년 근위대를 대상으로 불시 검열을 실시하며 내부 결속과 전쟁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실시하며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박과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격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이자 이틀 연속 실시된 공습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 관문인 반다르 아바스를 비롯해 게슘섬과 자스크 등 주요 군사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란 남부와 남서부 여러 지역에서도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 무기를 동원해 군사시설과 미사일 기지, 방공체계, 소형 함정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상선 항행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장기화할 가능성과 국제 유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유혜란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하면서 박인비 선수 이후 13년 만에 한국 선수 메이저 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유혜란은 최종 합계 19언더파로 브룩 핸더슨과 공동 선두를 이룬 뒤 연장 첫 홀에서 침착하게 버디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메이저 정상에 오른 것으로 불과 2주 만에 메이저 트로피 두 개를 들어올리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것은 박인비 선수가 2013년 메이저 3연승을 달성한 이후 13년 만입니다. 특히 유혜란은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9개를 몰아치며 18홀 기준 메이저 대회 역대 최소 타인 60타를 기록해 또 하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전 기록인 61타를 한타 줄이며 자신의 이름을 메이저 역사에 새겼는데요. 이번 우승으로 유혜란은 우승 상금 140만 달러를 추가해 최근 두 차례 메이저 우승으로만 약 50억 원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유혜란은 불과 3주 전만 해도 메이저 우승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연속 우승을 하게 돼 믿기지 않는다며 마지막 버디 퍼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 대진이 확정된 가운데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가 나란히 4강에 오르며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FIFA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준결승에 진출하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네 팀이 모두 살아남으면서 이번 대회 준결승은 사실상의 결승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스위스를 연장 끝에 3-1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며 리오넬 메시는 선제골을 도우며 월드컵 개인 통산 20골 10도움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잉글랜드는 주드 벨링엄이 두 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앞세워 노르웨이를 2-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는 결승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벌이게 됐으며 양 팀은 월드컵에서 여러 차례 명승부를 펼쳐온 대표적인 라이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준결승에서는 우승후보 프랑스와 스페인이 격돌합니다. 프랑스는 킬리안 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우고 있고 스페인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한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축구 최강으로 꼽히는 네 팀이 모두 살아남으면서 이번 월드컵 우승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일과 가정 양립 제도 이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0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이용자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육아휴직자의 약 40%를 아버지가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이용 여건 개선이 남성들의 참여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육아휴직뿐 아니라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도 모두 증가하면서 상반기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자는 모두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필요한 시기에 짧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오는 9월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경우 휴가를 확대하는 등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 저장성에 상륙하면서 중국에서만 24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항공기와 고속철 운행이 대거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144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바비는 저장성에 상륙한 뒤 상하이와 저장성, 푸젠성 등 동남부 지역에 폭우와 강풍을 몰고 왔는데요. 저장성에서는 220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푸젠성에서도 2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학교 수업과 기업 업무, 교통 운행, 야외 활동도 대부분 중단됐으며 상하이와 항저우 일대에서는 생필품을 미리 사두려는 주민들이 몰리면서 일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이 동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전국 45개 공항에 뇌우 경보를 발령하고 국내선과 국제선 2,800편 이상이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항저우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고속철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앞서 태풍의 영향을 받은 대만에서도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17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태풍 바비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져 소멸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4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공식 집계를 통해 사망자가 하루 만에 150여 명 늘었으며 부상자는 16,700여 명, 구조된 인원은 6,4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850여 채가 파손됐고 이 가운데 190채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거된 건물 잔해만 6,7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피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22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등 6만 5천여 명이 복구와 의료 지원에 투입되지만 반복되는 여진과 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 붕괴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남아있는 건물이마다 수색과 복구 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장마당에 중국산 과일과 온실 재배 채소가 대거 유통되면서 겉으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먹거리가 풍성해졌지만 높은 물가로 인해 주민들의 체감 생활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를 비롯한 각 지역 장마당에서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오렌지 같은 중국산 과일은 물론 자매나 딸기, 가지 등 시설 재배 농산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될 정도로 품목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예전보다 2배 이상 오르면서 주민들은 물건을 구경만 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반면 높은 가격에도 과일과 채소를 거리낌 없이 구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장마당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민들은 과거에는 물건 자체가 귀해 포기했다면 지금은 눈앞에 물건이 넘쳐나는데도 살 돈이 없어 더 큰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소식통은 장마당의 외형은 풍성해졌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구매력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 수준의 양극화가 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전승절인 7월 27일을 앞두고 노동 적위군과 불군 청년 근위대 등 민간 무력을 대상으로 전쟁 준비태세 불시 검열을 실시하며 내부 긴장 분위기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대남 타격용 무기시험을 참관한 이후 중앙당이 각도인민위원회에 전쟁 동원태세를 무작위로 점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으며 이달부터 전국에서 관련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검열단은 예고 없이 지역을 찾아 비상 소집 시 대원들의 집결 속도와 무기 탄약 관리 상태, 전시 보급품 준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방 간부들은 검열단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퇴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비상 대기하고 있으며 검열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강한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전승절을 앞두고 대남 대미 긴장을 부각하며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또 잇따른 불시 검열로 지방 행정력이 분산되면서 가을 농사 준비와 장마철 수해 대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내리는 비로 실내외 습도가 높아지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식물 관리 등 위생에 신경 쓰시고요. 호흡기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함경도 지역은 오후까지 지역에 따라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0: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세찬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는 30에서 100mm,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 2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북도 지역 역시 강한 비구름대 영향을 받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충주와 목포, 여수가 25도,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1도, 목포 30도, 충주 29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지역도 흐린 하늘 아래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서귀포 26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겠지만 진남포와 구성에서는 비 소식 없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3도, 강계 22도, 자성 2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강계 30도, 자성 29도, 진남포 28도로 오르겠습니다. 황해도의 날씨는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와 장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 많이 낍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과 신계 24도, 개성 23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신계 3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고성과 평강, 성진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고성 24도, 평강 23도, 성진 22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35도, 고성 32도, 평강 28도, 성진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동해 중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남해 동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3.5m로 일겠고요.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는 낮게는 1에서 2m, 높게는 최대 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4m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3.5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는 용서의 주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해요. 이 용서 주간은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날씨가 좋은 날을 잡아서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잘못들이 오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모두 용서해주는 주간이라고 하죠. 우리는 많은 죄를 용서받고도 정작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용서의 주간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도 제 마음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빛 한 감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주위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아무런 단서 없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노하기를 더디하며 죄를 범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내 주의 보혈은 먼저는 이와 챔버 콰이어의 가사가 있는 찬양 올려드렸고요.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의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의 영광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며 허물을 용서하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용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작은 평화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어요.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도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일손을 잡으면 만

0: 사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지 형식적인 하나마나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찾아봤습니다. 기도의 소원, 내 말을 들어주옵소서. 시편 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친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잠하게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용기의 씨를 될 수가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양이 있고 원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지요. 교양이 있는 사람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해도 좋은 말과 해서 안 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혀의 운동이 아니라 머리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귀는 크게 열어 누구의 말이나 들어도 무방하지만은 입으로는 작게 열어서 골라서 말을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 게 많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진실하냐. 둘째, 양식이 있는 말이냐. 셋째, 잘 듣는 자세냐. 그러고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대죠. 쏘아버린 화살은 돌아오질 않고 입에서 나간 말도 돌아오질 않는다고 했죠. 지나가 버린 버스 기회는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국립합창단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어제 이 시간에 이어서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그 정착 이야기 찬양 후에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이곳에 정착한 지 5년 정도 된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서울에 처음 배정을 받아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1: 혼자 살고 있는 거죠?
0: 네, 혼자 살고 있어요.
1: 혼자 보통 배정받을 때도 방이 좀 있나요? 배정받는 집에? 나라에서 집을 좀 이렇게 같이 해주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원룸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단칸방?
0: 보통은 이제 집이 좀 작긴 해요. 한 8평에서 10평 정도? 네, 어떤 곳은 이제 원룸인 것도 있고,
1: 네.
0: 뭐 집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곳은 뭐 1.5룸 정도?
1: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북한에서도 평이라고 써요, 단위가?
0: 맞아요. 북한에서는 그 평이라고 쓰는 것 같긴 한데 저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 집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어릴 때 나와서 사실 평에 관심이 없긴 하죠.
0: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잘 몰라요.
1: 아, 근데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막 몇 평 살아?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중요한 게 아닌데.
0: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1: 이제 중요해졌나요?
0: 중요해졌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이왕이면
1: 넓은데?
0: 네, 넓은데 사는 게 좋지 않을까.
1: 몇 평짜리 살고 싶어요?
0: 뭐 저는 한 30평 정도 만족할 것 같아요.
1: 혼자 사는데 30평 살고 싶으시다고요?
0: 아니 뭐 나중에 가족이 생기면.
1: 가족과 함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지금 혼자 그러면은
0: 혼자는 지금 뭐 괜찮죠. 혼자서는 저는 원룸도 만족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같이 사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0: 저의 혹시 강아지 말씀하시는 거죠?
1: 강아지 키운다고 알고 있어요.
0: 네네, 맞아요.
1: 강아지 언제부터 키운 거예요, 그러면?
0: 제가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데려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개념 자체가

0: 북한에서는
1: 네.
0: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에 두고 키운다라는
1: 네.
0: 집을 지키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집 안에서 키우는 거죠?
1: 맞아요. 집안에서 키워야죠.
0: 생소하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1: 아니에요. 북한도 요새 강아지 많이 키우고 있어요. 애완용으로. 네.
0: 도심의 얘기겠죠?
1: 전국적으로 사실 많이 불긴 해요. 강아지.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뭐 강아지 키우라고.
0: 애완견이요?
1: 맞아요. 애완견.
0: 세상에. 왜냐면 애완견도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식구가 한명더 느는
1: 제가
0: 건데.
1: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면.
0: 그러니까
1: 네.
0: 이게 정말
1: 아, 네.
0: 상위층만, 왜냐면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가
1: 아, 네.
0: 보도가 있고 그 지도자의 언급이 있었으니까.
1: 네.
0: 근데 그게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제 애완견에 대한 어떤 바람이라고 할까요? 다 같이 이제 함께 뭐 친구로 가족으로 키우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한 언급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강아지랑 같이 둘이 살면서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쯤 됐을 때부터 같이 살면서 요리는 어떻게 직접 해 먹어요?
1: 요리는 제가 직접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해 먹어요. 제가 요리를 좀할줄 알아서요. 네.
0: 북에 있을 때부터 했어요?
1: 집에서 요리를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바쁘셔가지고 거의 이제 저녁에 막 11시, 12시에 들어오셨거든요. 뭐 어떤 때로 이제 못 들어오시는 날도 있고 해서 저랑 동생, 저랑 이제 동생이 있어요. 제가 효이니까 제가 요리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0: 와, 보통은 동생 시키는데.
1: 아, 근데 동생이 저보다 좀 말이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와 밥을 못 시키겠는 거예요.
0: 착한 형이다.
1: 그래서 그때부터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0: 그럼 여기서 만들었던 요리 중에서, 와, 이건 진짜 내가 잘 만들었다 했던 자신 있는 요리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일단 고기 같은 거로 하는 요리는 다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0: 돼지, 소, 치킨,
1: 네,
0: 닭.
1: 뭐 닭볶음탕이라든지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0: 와.
1: 제 입맛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닭볶음탕이 그 닭이 징그러워서 못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징그러워요?
0: 닭, 이게 그 하시는 분들 부류 가운데 생닭을 아예 통으로 사가지고 직접 손질해서
1: 맞아요,
0: 잘라서 하시는
1: 맞아요.
0: 분이 계시고,
1: 네.
0: 아니면 요즘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가지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계속 징그럽더라고요.
1: 저도 보통 생닭을, 그 통닭을 사서 제가 이제
0: 손질해서.
1: 손질해서 그냥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0: 와, 요리의 고단수.
1: 아, 고단수는 아니고 이제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요리 경험이 좀 많아요.
0: 그럼 뭐 했던 거를 기억을 토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참고를 해서 하는 거예요?
1: 저는 그냥 기억, 네. 뭐 따로 이제 레시피 같은 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제 입맛에 맞게 만들어 먹는 편이라서 그냥 이제 어떤 거 조금 더 점이 그 식재료를 어떤 거를
0: 네.
1: 좀 두면 더 맛있고 하는 걸 그냥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것 같다 가지고
0: 그러면 북한에서도 그 또래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요리를 이 정도로 해 먹었어요? 아니면은 우리 준우 씨가 조금 더 요리에 관심 있는 편이었어요?
1: 좀 관심은 없었지만 이제 그 생활 그 뭐라 하지? 저의 그 인생이 그냥 요리를 강제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한 편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다른 친구들은 보통 중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다 요리를
0: 해주시니까.
1: 해주는 걸 먹거든요. 이제 저희 가정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반강제적으로 이제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굉장한 신랑감이네요.
1: 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네.
0: 저는 그 재미를 아직 못
1: 아,
0: 들어가지고.
1: 진짜요?
0: 이게 참,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요리에 솜씨의 그 손에 달란트를 주신 분, 미각의 달란트를 주신 분.
1: 아닙니다. 저도 요리는 많이 했는데, 이제 물고기 같은 거는 진짜 생선은 정말 약간 손질하기 싫었어요. 그 비린내가 너무 나잖아요.
0: 생선을 손질한다는
1: 맞아.
0: 생각조차 해보지
1: 아,
0: 않았어요.
1: 진짜요?
0: 아니, 보통 그
1: 네.
0: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손질을 다 해서 주시잖아요.
1: 아,
0: 뭐 조림해 먹을 거예요, 찌개 먹을 거예요.

0: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탁탁탁.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이제 북한에서 요리할 때는 그냥 물고기를 손질이 안된 거를 사왔어요. 네, 그러고가 좀 싸거든요. 그 손질이 안된 상태가 물고기가 이제 손질이 된 거는 그 인건비까지 해서 좀 비싸요. 이왕이면 그냥 싼거 사서 내가 손질해서 먹는다. 얼마 뿜도 안 들였는데, 근데 처음에는 정말 막 가시도 많고 물고기라는 게 특이해. 막 잔가시도 많잖아요. 그 내장도 막그 몸물 같은 거막그 내장 그거 파내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냉동된 건 더구나 이제 손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것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물고기 손질하는 게.
0: 진짜요?
1: 네.
0: 보통 어떤 물고기 손질하셨어요? 뭐 물고기 종류가 많잖아요.
1: 맞아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잉어랑, 네,
0: 잉어,
1: 잉어랑 붕어 같아요.
0: 붕어.
1: 네.
0: 여기서도 손질해 드세요? 보통 손질해서 주시는 경우가, 전 손질 안 해서 주시는 경우를 사실 못 봤는데.
1: 아, 여기서는 손질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이게 손질이 된 상태로 매대 위에
1: 맞아요,
0: 항상
1: 맞아요, 맞아요.
0: 올려주는 것
1: 네.
0: 같은데. 세상에. 아니, 배 타러 가셔서 알바하셔도 잘하시겠어요.
1: 저 물고기 손질 알바 자신 있습니다.
0: 손질 알바도 다 따로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막, 그 사장님들이 막 가끔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0: 손질
1: 네,
0: 알바.
1: 그럼 물고기 이제 수산물 같은 거 이제
0: 맞아요.
1: 손질하는 알바도 있는데, 그냥 뭐 하라면 잘할 것 같아요.
0: 그것도 월급이 저는 적잖게 진짜 상당하다고
1: 아,
0: 들었는데.
1: 그런가요?
0: 네. 아, 이렇게 이곳에 혼자 오셔서 한 가정을 우리 강아지와 이루고,
1: 네, 맞습니다.
0: 강아지와 함께 오순도순 또 북한에서 했던 음식들을 기억을 하면서 입맛에 어떻게 믿음으로 해가는 그런 요리의 여정도 해주셨는데, 근데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랑이 많으신 큰손 권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
0: 보통 막 이거 해가지고 주시고 김장해서 주시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1: 아, 네, 뭐, 가끔씩, 뭐, 김치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시냐고 물어보시고 하는데, 제가 막,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0: 힘들어서
1: 네, 그게 좀 귀찮아서 그냥 제가 혼자서 다 해먹는다고 하고,
0: 김치도 해 먹어요?
1: 아니, 김치는 사서 먹어요. 김치는 제가 처음 해왔을 때, 김치도 사실 해먹었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너무 품도 많이 들고 차라리 사서 먹는 게더 싸고
0: 세상에.
1: 괜찮더라고요.
0: 도전하셨던 것 자체가 너무 놀라.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만들었던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여기, 저희가 보통 이곳에서 먹는 김치와는 저는 좀 가히 다른 음식이라고 할수 있을
1: 맞아요,
0: 정도로 맛이
1: 맞아요.
0: 다르던데요.
1: 맛이 좀 차이 나죠.
0: 응.
1: 거기 들어가는 식재료랑 뭐 이제 만나는 방법이랑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런가 봅니다.
0: 네. 근데 여기 김치가 입에 맞으세요?
1: 저는 괜찮아요. 여기 김치도 저는 맛있게, 그럼 김치라고 하면 다 맛있게 먹습니다.
0: 짜지 않으세요, 여기가? 보통 아래가 더 갈면 갈수록 짜니까.
1: 아니요, 저는 짠 거는 잘못 느꼈어요. 그냥 비슷한, 저는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그럼 권사님들이 그렇게 뭐 챙겨주려고 하시지만 무거워서 받지 않았다.
1: 네, 그냥 저는 집에 김치가 많습니다 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0: 사실 이렇게 이유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1: 네.
0: 나눔받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1: 네, 맞아요.
0: 밥도 그렇고 여러 요리들도 그렇고,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교회에 그래도 함께 정착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셔서 너무나 또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경험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후 형제와 함께한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두드리고 찾을 때,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사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벽 4시의 문을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열어볼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복된 수요일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드나드는 심령마다 복주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었던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니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때 그들을 맡은 분야에서 귀한 열매 많이 맺는 뛰어난 자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구두 수성공이었던 무디를, 심지어는요, 이 배움에 대한 컴플렉스 가졌던 빌리 그레함을요, 세계적으로 높이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대열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많이 많이 배출하는 여러분의 감은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본문에 보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은 속했다라고 하는 게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열매를 보니까는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서 많이 아는 척하고 뭐 성경 이야기하는데 전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선택한 요한일서에는요, 현대인들이 별로 문제 삼지 않는 세상 유행 풍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문화, 사탄적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으니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고 맡은 분야에서 많은 열매 맺는데 뛰어나기 위해서요, 세상살이 할 때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 되게 아는 척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아는 거예요. 저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겨울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전문가 아니면. 그러나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드디어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저것이 수박을 맺히고 참외를 맺히고

아우,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복숭아가 맺히고 열매로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이름표 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표, 뭐, 교인이고, 뭐, 교회 직분이 뭐고, 그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이름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름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향기 날리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께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그럴듯한 뭐 언행 표정 짓느냐, 그게 아니고. 아니, 성질이 그러고 그러면 막 무뚝뚝할 수도 있고, 말, 뭐 이렇게, 과격하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고 세상 살아갈 때가 전혀 다른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요. 근데 이 마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 사탄 마귀는 쪼아먹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 간다.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때로는 저 말씀을 사탄 마귀가 쪼아먹으면 이제는 전혀 저 말씀과 다른 처신을 하면서 언행을 하면서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 생활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면 사탄은요, 교회 생활에 열심이던 알렉산더와 후메네우를 미혹해가지고 속 사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 후메네우가 처음에 열심 낼 때는 남들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말씀을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사탄 마귀가 쪼아먹기 시작하니 그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탄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방법을 써요. 막 협박하고 뭐 화형을 시키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또 끼리끼리 은밀히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도록 사주하는 게 사탄입니다. 때때로 비방의 올무에 빠지게 하고 거짓말하도록 부추기고 가룟 유다처럼 진리마저 물질로 흥정하게 만들고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양심을 파는 불의를 자행하도록 세뇌시키는 거예요. 은밀하게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처럼 가만히 보면 사탄은요, 그 복음의 씨앗이 아니라 세상 유행 풍조의 씨앗 가라지를 뿌리도록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저 중심에 가장 키큰 이건 우리 엊그제 안수 집사된 우리 최 집사님인데, 저 앞에 꼬맹이들 사이에 양복 입은 저 꼬맹이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가라지 뿌리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내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뿌려야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오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아니면 세상 유행 정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행의식,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처럼 미혹됐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은요, 계절이 되면 열매가 향기롭습니다. 이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시절이 지날수록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어떤 열매든지 간에 맺혀서 향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하나도 없이 다니면 정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방안이 정말 깨끗한지는 어두울 때보다 밝은 빛을 비춰보면 금방 아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둠의 자식들은요,
내 모든 행실이 드러날까 봐.

진리의 빛 비추는 걸 싫어해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기를 거부하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할까며? 드러날까 봐 진리의 빛 자신에게 비추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공명청정하게 당당하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 여러분 환경 여건에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의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러내서 물리쳐서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인들끼리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북신교회는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설령 문제 있어도 세상 유행 풍조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 유행 풍조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왜 사람하고 싸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하고 싸워요. 우리는 죄악과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요한일서 본문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미혹의 영으로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 당연히 사탄 마귀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가운데 맡은 분야에서 매자 열매를 맺는데 뛰어난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 말씀 듣고 한 주간 지내오면서 저 말씀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지내왔습니까? 아니면 저 말씀 듣고도 에이 나이가 몇 살인데 환경이 어떤데 그리고 저 말씀 대적했습니까? 말씀 대적하는 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사탄은 믿음이 약한 베드로를 향해서 밀 까부르듯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신앙인이면서도 밀 까부름 당하듯 이리저리 막 휩쓸리며 살아갑니까? 그거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겁니다. 사탄은 가룟유대에 들어가 예수님 발도로 가더니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방법이 구미호보다도 더 교활해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다가온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사탄마귀 어떤 때는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드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광포한 큰 붉은 용으로 다가와가지고 어둠의 하수인들을 부리면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때 보면요 뱀처럼 간교하게 혀를 놀려대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보면 간교하게 혀를 놀려대는 그게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 사랑 잃어버리게 만들고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를 떠내려가게 만든다라고 계시록은 말합니다. 이런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승리 주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음을 강조 하나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사탄 마귀를 멸망시킬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그게 죄의 값을 모두 청산하는 것이 되니 죄의 죄를 부르짖는 사탄은 큰일 나는

0: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지체이면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 사시는 동안 매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했죠.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께 속했다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연단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팔 부러졌다 그러면 물론 팔 안 부러지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왜 이래가지고 기부수 돼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명분으로건 빼앗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의 검 이거 가지고 싸우기에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지요? 자, 하나님께 속했어요. 또 그들을 뭐였나니? 이길 것이다예요. 이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무엇과 씨름하고 있어요? 하려다가 넘어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이긴 거예요. 결과는 이긴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할 때에 미사일, 로켓트가 적진을 공격하고 박살 냈어도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그리했어요. 그랬어도 그 깃발을 꽂기까지는 지상군들이 가서 그 잔당들을 소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일 뿐이지. 여러분은 이미 이기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면 당연히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 이미 이기신 거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이 유한한 세상 살다 보니 이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의 근거는 그래서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 원리 알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면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승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니 질서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주의 질서 지키면서 승리하고 그러니 덕스럽죠. 그래서 이 요한 1서 2, 4장이 4절 말씀이 나오는 문맥의 휘날레가 저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1: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0: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에베소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분명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여러분은 세움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매양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목자가 아닌 사람이 사인 보내면 전혀 안 듣습니다. 자기 목자의 소리만 양들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

0: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까? 말씀, 말씀, 예수 복음, 예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요것만 전하고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쭉정이를 보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추수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속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했으면서도 쭉정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승리해야 정상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통로인 믿음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승리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위에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찬송할 겁니다만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생각, 내 판단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의지하면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싸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승리의 깃발 꽂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 물론 뭐 세상에 있는 자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죄악도 우리보다 강해 보일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유혹도 뭐 환경 여건도 우리보다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뭐하심이라? 믿습니까? 이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속한 분들답게 우리의 환경 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많이 많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한분한 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오전까지는 평안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함경도 곳곳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가 30에서 80mm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150mm 이상으로 내리겠고요. 함경북도에서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 제주가 26도, 대전과 광주, 여수, 부산, 목포가 25도, 함흥과 춘천이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이 23도, 신의주와 해산이 22도, 청진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함흥이 35도, 대구가 34도, 신의주 32도, 강릉이 31도, 강계, 청진, 대전,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광주, 여수, 부산이 29도, 해산과 춘천, 서울, 목포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 북부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5m의 높이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찬 비와 강한 바람이 불지만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흑암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몸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통합 찬송가 13장, 새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신 김성중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나눠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또 행복을 누리며 또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계속 성장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앞선 말씀까지만 해도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종됨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기본 원칙이죠. 그것에서부터 삶의 기준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알려진 절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 기간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으로 알려진 성전, 그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에 담긴 의미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세 절기는 첫째, 유월절과 무교절, 둘째, 맥주

추절이나 오순절로도 알려진 칠칠절, 셋째 장막절, 수장절로도 알려진 초막절입니다. 그 절기들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인들의 짐승 중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시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은 심판하지 않으신 유월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정확히는 문설주에 피가 발린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철저히 구별하셔서 심판하신 일이죠. 바로는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아멘. 유월절에는 발효를 시킨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떡, 무교떡, 그래서 먹기 어려운 떡이었죠. 그 떡 이름을 고난의 떡이라 불렀습니다. 고난의 떡인 이유는 그들이 갑자기 애굽을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계획한 일이 없어요. 계획이 없었으니 준비도 없었어요. 적어도 유월절 기간 그들은 누룩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기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저녁에 급히 다 먹어야만 했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엿새 동안에도 무교병을 먹으면서 구원을 기억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구원은 한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칠칠절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일곱 주가 지난 날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날은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죠. 곡물뿐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날이기도 해요. 실제로 주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던 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면서 언약 공동체가 됐죠.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아멘.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에는 첫 곡식을 거둔 기쁨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이 농사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만 아니라 가족들, 노비의 레위인, 거류민이나 고아나 과부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하셨어요. 성도는 홀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을 나만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복음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0: 이 칠칠절에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의 120명에게만 아니라 지중해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장막절, 수장절로 알려진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 내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날이죠. 동시에 한 해 동안 거둔 곡식을 모두 저장한 뒤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너 도망자로 살던 이들에게 땅을 주시고 곡식을 주셔서 저장함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사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구원을 미리 감사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킴에 있어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첫째, 1년에 3번의 절기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와야 했습니다.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죠. 둘째,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헤아리며 힘을 다해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힘대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이쉬 케마나트 야도입니다. 각 사람이 그 손의 선물에 따라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일상 중에서 새 절기를 구별하고 새 절기 때는 특별히 예물을 담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일상, 성도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인도하실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일상 중에서도 새 절기를 구별하게 하셨어요. 바쁜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의 육체적 필요에만 매몰되어 버리지 않도록 새 절기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1년의 새 절기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함께 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새 절기를 구별하시고 예물까지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마다 유월절의 감격과 초막절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179장, 새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통합 찬송가 179장, 새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 나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라고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을 이겨온 다윗이 전장에서 지쳤다고 해요. 수없이 반복되는 싸움, 쉬지 않고 쳐들어오는 원수들로 인한 무게가 다윗을 누른 거예요. 다윗의 피곤함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어요. 모든 힘이 소진되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도 스스로 전장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런 헌신의 끝에서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인족 이스비브놉이 나타납니다. 그는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들어요. 지쳐있는 다윗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를 쳐주

입니다. 이쯤 되자 다윗의 추종자들이 입을 모아 간청해요. 17절에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지요. 지도자가 쓰러지려 할 때 그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고 왕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장에서 물러날 것을 권면해요. 이 부하들의 말 속에는 다윗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하는 이런저런 문제로 끊임없이 치러야 할 전쟁이 있어요. 그럴 때면 오늘 다윗처럼 피곤함을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피곤하여 쓰러지려 할 때도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지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다해 등불이 꺼질 것 같은 순간에도 공동체 지체들이 나를 도와 원수를 물리치고 등불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피곤하여 쓰러질 때 붙들어주는 지체가 내 곁에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도와주어야 할 주위에 지쳐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둘째, 나 한 사람의 회개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물러난 후 18절, 19절에 보니 그의 부하들이 전쟁을 이어갑니다. 곱전투에서 시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이고 에라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여요. 이들의 이름은 성경의 다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딱 여기서만 언급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남기셨어요. 다윗 한 사람에서 시작된 싸움을 이제 공동체 전체가 이어받아서 완성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거인 한 명 앞에 온 군대가 두려워 떨며 숨었었죠. 오직 소년 다윗 한 사람만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뒤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부하들이 골리앗 형제들을 척척 물리칩니다. 이렇듯 나 한 사람의 회개로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면 내 뒤를 이어 영적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괴롭히는 거인들이 아무리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덤벼들어도 공동체가 하나 되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능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대단한 스펙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죄를 보면서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름도 빚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나요? 인정받지 못해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 덜덜 떨리지만 용기를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매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가장 떨려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부담감에 밥맛도 없고 손이 떨릴 정도예요. 마치 15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치고 약해진 다윗처럼 말이죠. 하지만 막상 학교에 가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죽을 위기에서 아비새를 만난 다윗같이 또 안심되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운 마음을 갖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제 두려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길 기도할게요. 입니다. 지치고 힘든 다윗을 곁에서 지킨 공동체처럼 내 공동체인 가족의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며 다정하게 대하겠다는 9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얼마 전 발목을 다쳐 오랫동안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남동생이 놀아달라며 귀찮게 하고 누나는 자기 할 일을 제게 시켜서 짜증을 부렸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 지치고 약해진 다윗 왕을 신하들이 지켜주었대요. 남동생은 제게 따뜻한 물을 챙겨주고 누나도 저를 부축하며 다정하게 대해주었지요. 다윗이 지치고 위험할 때 공동체가 함께한 것처럼 가족의 사랑 덕분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의 적용은 누나와 남동생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다정한 말과 행동으로 도울게요. 입니다.
친한 친구가 가끔 소리치며 무섭게 말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하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목소리입니다.

0: 일상 간증이에요. 어린이집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종이접기를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요. 제가 어려워하면 저를 많이 도와주지요. 하지만 가끔 저에게 소리치며 무섭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요. 15절에 보니 하나님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셨대요. 저에게도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해요. 그리고 친구에게 예쁘게 말해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친구에게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줘라고 용기 내서 말해볼게요. 입니다.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해요. 외형적으로 너무나 압도적이고 괴물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고 철저히 능욕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형 산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입니다. 결국 블레셋 거인족의 소생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 손에 다 넘어집니다. 다윗이 직접 싸운 전투도 있고 부하들이 싸운 전투도 있었어요. 하지만 22절에 보면 그 모두를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이 함께 이룬 것으로 기록해요. 지도자의 공이 공동체의 공이 되고 공동체의 공이 지도자의 공이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함께 뭉쳐서 하나가 되니 아무리 강한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의 순종과 깨어짐이 부부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하나 된 공동체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거인도 힘을 잃고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국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다윗도 부하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끊임없는 인생의 전쟁 속에서 피곤함과 한계에 부딪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연약한 저희에게 이 전쟁을 함께 치를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힘이 다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인 같은 두려운 사건 앞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의 힘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때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둘 모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을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이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홍부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위로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며 넘치게 해주시죠.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하긴 해도 많이 하지 못하고 오래 하지 못합니다. 각자의 일들이 바쁘고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자비와 위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을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와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오늘 첫 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19장 6절 말씀입니다. 친절과 사랑,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친절과 사랑의 차이점이 뭔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 아이들은 한계가 없는 상상력으로 저마다의 대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수많은 대답 중 한 아이의 대답을 정답으로 꼽았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게 친절이고요. 빵을 먹다 목이 마를까봐 우유도 같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선을 행하면서도 모자라지 않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부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친절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더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에 더해 온갖 아름다운 큰 복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듯이 우리도 마땅히 이웃에게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행해야 할 친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친절에 사랑을 더해서 베푸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께 받은 좋은 것으로 이웃을 잘 섬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친절에 사랑을 더해 이웃에게 베풉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클래식 콰이어가 노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 끝날까지 테너 우영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에스더 3장 8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왕의 조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우리 자녀들 에스더처럼 곱고 그 안에 예루살렘처럼 신앙으로 가득 차고 기도하며 당당한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든 어른들은 모르드개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맡은 일에 충실한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준비시킨 후에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일이 터진 후에 사람을 준비시키면 이미 늦어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 대풍년, 대흉년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감당해내도록 하십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개 앞에도 이제 큰 비극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우리 3장 보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이 에스더 이 왕후가 되고 5년 차입니다. 이제 왕이 하만을 높이 세워 그를 총리로 둡니다. 이 하만은 아각, 즉 아말렉 사람 왕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옛날에는 왕들이, 특별히 페르시아를 포함해서 바벨론, 이집트 큰 나라 왕들,

그들은 자기들을 신으로 여기기를 원했어요.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또 왕처럼 대접받기를 원했죠.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르드개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모르드개는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절하지만 모르드개에 절하지 않는 것을 3절, 4절 보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어찌하여 너는 왕의 명을 거역하느냐. 또 날마다 구원하고 결국은 모르드개가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왕에게만 절한다. 그거를 또 하만에게 일러 바칩니다. 참 문제지요. 자, 그랬더니 하만이 모르드개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모르드개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리라 결심하고 그리고 먼저 날짜를 잡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해 12월 달 13일로 날짜를 잡습니다. 그 후에 다 계획 세워놓고 그 후에 이제 왕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 8절 보니까 왕이여 한 민족이 왕의 나라 흩어져 사는데 그 법이 만민과 다르고 이 나라 법과 안 맞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분명히 유다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유대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앞부분을 보면서요. 유대인이 왜 사실 중요한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초대 왕 고레스 때부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레스 왕의 첫 조서가, 원년의 첫 조서가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세상 만국을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나니 그 백성 되는 자들은 일어나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초대 왕부터 고레스 때부터 유대인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그 다음 왕도 실은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요 다음 왕도 아닥사스다 왕도 2차 포로 귀환 에스라 보냅니다. 458년 주전. 그 다음에 3차 귀환 느헤미야를 또 보냅니다. 주전 444년. 여러분 이런 일들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유대인에 대한 쉽게 말하면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게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유대인에 대한 특권이 타민족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란 말 하지 마라. 자, 우리는 하만의 조서를 보면서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리고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미안하지만 세상 나라들에 있지 않아요. 왕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그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가 뭐 잘되고 안되고 뭐 어느 기업이 잘되고 이건 두 번째예요. 내 자녀가 내 눈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유대인들이 진멸됐다면 그 다음에 2차, 3차 포로 귀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중심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BC, Before Christ, 결국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주님 이후. 그 추구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 역사의 주인들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5명이 모자라면요, 30명, 20명, 마지막 10명.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의인들이 없을 때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의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자, 이 유대인들을 향한 비난, 그들의 법이 특별합니다. 예, 우상 숭배 금하지요. 하나님만 섬기게 하지요. 근데 또 하나님을 향해서 십일조를 드리니까 마치 그것이 세상에 혹은 세금이나 이러는 것을 안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 핍박 가장 것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사회 기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1등 시민 로마인, 그 다음에 2등 시민 헬라, 그 다음에 3등 시민 이랬는데 거기다가 또 귀족 하여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노예를 향해서도 형제라 부르고 이방인을 향해서도 형제라 부르고, 그러니까 마치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견고히 세웁니다. 또 피를 마시는 야만족이다, 성찬할 때 이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실제 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해를 자꾸 시켜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비난해요. 제일 많이 하는 첫째, 반인권주의자라고요? 아니에요. 교회만큼 연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여성, 아이 존중하는 데 없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교회만큼 사람을 존중 여기는 데 없어요. 또 하나 아주 많이 쓰는 비난이 말이에요. 교회는 배타적이다. 여러분,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건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종교, 다문화 사회예요. 우리는 중요한 건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기독교, 불교 혹은 이슬람, 예, 섬기는 하나님을 비교해봅시다. 이거는 비교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선하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신도 감히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절대 우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감히 누가 비교를 하겠어요? 자, 교주, 마호멧, 뭐 다른 건 다 빼고도요, 마호멧 그의 생애에 이적 행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붓다, 부처,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었대요. 걸은 데마다 연꽃이 피었대요.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게 사실입니까? 그때 그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사실은 묻지 마시고 그냥 내용만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을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십니다. 맹인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질병을 치료한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한 분이십니다. 비교하라고요. 성경, 여러분 다른 모든 경전 옆에 갖다 대보십시오. 그 역사성과 그 진실성과 그 모든 내용, 모든 것이 비교 정도가 아니라 탁월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 조금 비교될 만한 게 교회. 그러나

노예도 사실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면만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봉사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선한 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냥 약점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시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감히 부활한 분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은 영원한 진리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비난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 두 번째 문제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의 금고에 바치리이다. 이미 이 아하수엘의 왕 초창기에 그리스와의 3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국고가 많이 낭비됐죠. 아직 지금 위기의 상황이에요. 조만간에 이제 또 3년, 하여튼 몇 년 전쟁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엘 입장에서는 국고가 비니까 1만 달란트. 몇 톤이라고요? 네, 잊어버려서 고맙네요. 344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개인 소유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총리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하만이.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디서 그 돈이 나오겠습니까? 자, 본문 13절 가볼까요? 이에 이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고 열두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재산을 탈취하라. 바로 이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옛부터 유대인들은요, 경제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의 흐름을 알아요. 지금도 모든 돈이 있는 요소요소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전문 업체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성실해요. 이 사람들은 돈 쓰지도 않아요. 놀지도 않아요. 그저 돈 벌래. 돈, 돈, 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에 있는 곳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만은 그걸 노린 겁니다. 말로는 왕의 금고에 1만 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나 마찬가지.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조서가 도대체 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조서는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절대로 변개, 변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8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8장 8절은요, 에스더가 왕비가 왕에게 그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내 민족 죽이고 도륙하고 이거를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게 하고 왕의 반지로 인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왕 자신도 철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조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페르시아의 조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 조서가 어쨌든지 사라지고 성전 재건하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고발하고 항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이 재건이 멈춰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왕이 바뀝니다. 다리오 왕으로 바뀐 후에 다시 유다 책임자들이 소원을 올립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 초대 왕의 조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서를 찾아주십시오. 자, 에스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조사하게 해서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되었을 때 바로 고레스 왕 원년 조서가 거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높이 60, 너비 60규빗을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 막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내가 또 명령을 내리는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위에 매달고 그의 집은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이 조서가 내리니 다리오 왕 바로 시행하고 성전은 재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 왕은 죽고 다음 왕이 된다 하더라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왕의 명령은 폐기되거나 변조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자, 우리가 12절 돌아가 보면요, 왕의 조서를 뒤에 보니까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치니라. 그리고 나서 그거를 14절 보면 신속하게 이 초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반드시 시행하게 하라. 이게 바로 왕의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변조, 변개, 취소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의 모든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라, 민족, 백성들의 방언으로 조서를 만들라. 그리고 신속하게 전하라. 그리고 반드시 시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 나라 왕, 하나님의 조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은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 민족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하라. 예, 우리가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시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만의 조서는 사람을 죽이는 조서예요. 사람을 죽이는 조서도 이렇게 번역되고 신속하게 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변조, 변개 아닙니다. 영원히 유지됩니다. 모든 나라 민족 언어로 번역되고 신속히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시행되기를,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갑니다. 이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15절에 말합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조서가 도상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예, 유대인들을 진멸하라.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 소식이 전국 방방곡곡에 전해지자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거기에 동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자, 4장 1절 보니까요,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뭐 유대인들이 다 마찬가지죠. 온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혼란 혹은 그냥 울고 울부짖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연락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잠잠하면 너 혼자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자기 오라버니 모르드개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왕이 나를 부른지 아닌지 30일입니다. 변덕스러운 왕입니다. 그때는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임당합니다. 특별한 은총을, 규를 내밀지 않는 한.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유다인들이 수산성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막 그냥 뭐 야단입니다.

0: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음 6장 가봅니다. 6장 1절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왕의 침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왕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왕이 일어나 앉아있다가 불현듯 궁중일기를 가져와 읽게 합니다. 자, 궁중일기를 읽었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왕의 살해 음모가 있었고 그것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처벌이 됐는데 보니까 고발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관리인데 그에게 상을 준 적이 있느냐? 신하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시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보니까 연말 마지막 달인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서 모르드게라도 먼저 처치하자 싶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 50규빗 약 22미터 넘는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매달고 싶어가지고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순간 하만이 대령했습니다. 얘기를 들은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마침 잘 왔어. 하만에게 묻습니다. 총리 대신, 예,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하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밖에 누가 있으리요? 그리고는 속내를 표합니다. 예, 이렇게 하십시다. 왕의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왕의 말에 태우고 가장 높은 자로 앞에 말고삐를 잡고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왕이 기쁘게 만드는 자는 이렇게 하리라 외치게 하소서. 자기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꿈꿨지만 왕이 말합니다. 하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에게 시행하라. 모르드게가 왕관, 왕복, 왕관, 왕의 말을 타고 그리고 앞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자기밖에 없죠. 하만이 말고삐를 잡고 왕이 기뻐하는 자는 겨우 한 바퀴 돕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만은 번뇌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만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결정타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배우고요. 우리가 참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뭐라고 비난하든 간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1757번 광주 동명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제1교회 박응진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하시며 물가 상승과 주택난에 어려움 당하는 서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6년 7월 15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뒀습니다. 그 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문이 아닙니다. 한번 와봐, 구경해봐 라고 하는 문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이 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문.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문. 죽은 자를 살리는 문. 천국이란 완전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 양의 문에 대해서 설명해 놨더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헬라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설명하실 때 여러분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던 그 어원과 똑같습니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도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그냥 보호하는 문 정도 역할을 해줄게의 이 비유가 아니라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안식을 책임지는 유일한 문이 바로 나고 반드시 나를 통과해야 된다란 예수님의 선언인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느껴지면 좋겠고요. 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복이 있는 거잖아요. 꼴을 얻는데요. 꼴. 단순한 마른 풀이 아닌 가장 영양가가 있는 높은 풀. 세상에 주는 갈증에 허덕이지 않고 이 아침 그 놈의 꼴을 맛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첫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양의 문이란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이 참 귀하고요. 이 찬양의 가사도 귀하고요. 아마 여러분 은혜가 되실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양의 문. 길 잃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나의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이 아침 나갑시다.

양의 문이란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오직 그 문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겠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볼 수 있다. 예수는 구원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 내 생명이 주 안에 있다. 어떤 깊은 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신실

하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복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전체에서 누리는 완벽한 안전과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 꼴을 먹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 극동방송을 듣는 이 시간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들어와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자, 지금도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신청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오늘 오프닝 멘트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요. 또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양의 문의 가사도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아마 귀한 묵상이 되실 거예요. 2991-6587-6422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합니다. 라디오로 들으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전국의 방송 가족들과 함께 지금은 영상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니까요. 좋은만 검색해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우리 주승철, 최화정님,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 누리고 싶습니다. 김진희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덕기 권사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 저도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최번스 아이님도, 와, 은혜의 찬양과 말씀에 힘이 나는데요. 귀한 찬양으로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 양의 문 찬양 너무 좋았죠, 여러분. 아마 오늘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더 풍성한 찬양의 향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복된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영상 찬양, 우리 극동방송의 또 최고의 홍보대사입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홍보대사 웨이홈의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아침.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니까 좋으시죠? 우리 한 곡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자. 아이자의 식스티언 워십밴드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0: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시간이에요. 아,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오늘 그 생각 가운데 아주 풍성한 아침을 맞고 있는 한 PD님이 있습니다. 우리 문혜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더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지금 수현 PD님 휴가 갔다고요?
1: 네. 신나게 또 여름 휴가를 보내야 또 충전을 해야.
0: 아, 그렇죠, 그렇죠.
1: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전하러 갔습니다.
0: 응원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요. 지금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이 여름이 더 바쁘시대요.
1: 어? 그래요?
0: 왜 바쁘냐?
1: 왜 바쁘시죠?
0: 이 여름 행사가 지금 엄청나게 또 펼쳐지는 거예요.
1: 또 학예 일정들이 빽빽히 있으시기 때문에.
0: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한다.
1: 선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뭐 선교사죠. 그러면 네. 마치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 그 중고등부와 연관된 분들은 다 바쁜 거예요. 밥도 해줘야 돼. 챙겨줘야 돼. 또 그 일정 챙겨.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여름 행사 여러분 그냥 피하지 마시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바랍니다. 네. 여름의 행사들. 우리 주승철님 잘 들어오셨고요. 예정 피디님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아, 오늘 정말 보이는 라디오에 많은 분들이 또 오시면 좋겠죠?
1: 네, 맞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이 시간은 예. 보는 재미 또 보는 은혜가 더 큰 날이기 때문에요.
0: 맞습니다.
1: 보이는 라디오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를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0: 맞습니다.
1: 댓글로 꼭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아이디 대한민국님, 고난 중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진희님, 아, 찬양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지치고 고난 나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생방송을 이렇게 듣고 보게 하셔서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1: 아멘.
0: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문으로 가야 된다고요?
1: 양의 문으로 가야 합니다.
0: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네. 이 시간에 방송을 듣는 것이 아유 찬양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0: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 이 하루 더 풍성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보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거나 그리고 지금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들어오시면 우리 김주현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 댓글을 남기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또 유튜브로 들어오셔야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눠지고 있고 또 가장 소개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만 선물 추첨을 합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0: 아하,
1: 오늘도 지금... 통닭 상품권을 좀 주시나요?
0: 좋죠.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연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선물. 자, 연어 선물 받으실 분 제가 한 분을 그냥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유튜브 댓글로 함께 해주신 분이세요. 자, 제가 네. 볼 때는 뭐 너무나 지금 뭐 고백이
1: 분이...
0: 많은데 네. 아이디, 이거 이름이 특이하시면서도 기억이 확 남아요. 예, 여러분 그 호랑나비 한 마리가 가수가 있잖아요.
1: 월드컵이잖아요.
0: 네. 김흥국.
1: 네. 김흥국.
0: 근데 아이디 김홍국. 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사랑. 정말 아이디예요. 여기 김홍국님. 이름 각인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1: 네.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좋아요.
1: 네.
0: 자, 오늘 수요일. 사실은요, 영표님 오늘 네. 저희가 만나볼 분이 있는데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좀 찬양을 많이 듣는 기간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희가 이 분을 제가 오늘 만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 어제 잠을 좀 설쳤어요.
0: 왜 좋았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들려드렸던 양의 문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양의 문,
1: 네.
0: 이 찬양을 오늘 들어보신 분들은 딱 느끼시겠지만 야 오늘 예수님께로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이 양의 문이라는 그 오프닝에 있었던 그 찬양을 부르신 분을 오늘 모신다고요?
1: 맞습니다. 오늘 42일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잖아요.
0: 그렇죠.
1: 오늘 오랜만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이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0: 이분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죠. 아이돌 그룹의 메인 보컬에서 이제는 이름처럼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일생의 고백을 담아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쁜 이름만큼이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연희엘님을 소개합니다.
0: 소개합니다. 오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우와.
2: 반갑습니다.
0: 우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사역자 연희엘님과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혁장님도 조재희님도 두근두근 연희엘님 와,
1: 와
0: 반갑습니다.
1: 대박이라고 지금 많이들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0: 야 우와. 저는 제가 원래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오늘 그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1: 네.
0: 프로필 사진보다 오히려 저는 이 영상 실물이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1: 더 아름답고
2: 감사합니다.
1: 더 친근하고 지금 댓글로요. 아니 연희엘님을 극동방송에서 만나다니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네.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사역자 우리 연희엘님과 함께하는데요. 아니 가장 먼저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렇게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연희엘. 이 이름이 네. 무슨 의미인가?
1: 어떤 뜻인지.
0: 네, 어떤 뜻이에요?
2: 아, 저의 본명이 원래 태연이에요. 그 태연이의 연희를 귀엽게 발음하고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태연이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야, 이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네.
1: 그러니까 이 이름은 직접 지으신 거예요? 직접 지으신 건지 궁금해요.
2: 그 아까 앞서 들려드렸던 양의 문이라는 찬양.
0: 양의 문 찬양. 예.
2: 선생님께서 작곡가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0: 이야, 이것도 진짜 대단하다.
1: 그러니까요.
0: 왜냐면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찬양을 한 40여 곡 이상 작곡해 주시고

0: 또 이렇게 곡을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1: 맞아요.
2: 와, 그런데
1: 이제 정규 앨범이 두 개 나오고
0: 예.
1: 49곡의 찬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0: 49곡의 찬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2: 전 그분도 네. 궁금하네요.
0: 그분도. 와. 아니 그런데
2: 네.
0: 우리 연희엘님. 아니 근데 우리 그럼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붙여요? 뭐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자매님이라고 해요. 어떻게 붙여요?
1: 아,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집사,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받아 가지고 쑥스럽지만 집사님이라고.
2: 네. 오, 정말요?
0: 어, 진짜요?
1: 네네네.
0: 이야, 연희엘 집사님이시네.
2: 네, 연희엘 네. 집사님.
0: 이야. 네. 아,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이 또 아시겠지만, 우리 연희엘 집사님은 뭐, CTS, CBS, 국민일보, 참 다방면으로 우리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받고 또 여러 찬양 가운데 또 진행자로서도 많이 알려져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방송을 또 진행했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또 만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을 저는 만들어주신다라는 기대감이 더 크고요. 근데 참 네. 이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게 걸그룹이셨어요?
2: 맞습니다. 걸그룹 어. 쉬즈의 메인 보컬이셨거든요.
0: 예.
2: 그 네네. 아이돌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 사역자로 전향하게 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1: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네네.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했어서 그냥 가수라는 꿈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 보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연습생 생활 하다가 2012년도에 시즈라는 4인조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이제 데뷔를 하고 그 데뷔했던 날 당시는 정말 너무 행복했었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가 MC들도 많고 좀 대형 기획사였어가지고 예능 방송도 많이 하고 또 음악 방송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방송들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끝나면 그 공허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노래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했지만 이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이제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이제 공허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 목사님 설교 동영상 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0: 이야.
1: 목사님 설교 동영상 보고 이제 보다가 이렇게 연관에 이제 제가 그 연희엘이라는 이름 갖기 전에 이제 걸그룹을 했을 때 더 메시지라는 앨범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0: 알죠.
1: 그때 그 앨범 아 정말요?
0: 예.
1: 그 안에 이제 비워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찬양을 불렀을 때는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고 이제 제가 그냥 하나님께 드린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께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부를게요 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그 찬양이 있었는데 이제 연관 동영상이 어떤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그 찬양을 이제 부르는 영상을 보는데 아,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너무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서원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연락 한 통을 받았어요. 이제 찬양해보지 않을래라는 연락이었고
0: 우와.
1: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게 2017년도였어요.
0: 이야
2: 그렇게 또 CCM계로 데뷔를 하게 되셨네요. 네.
0: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걸그룹 시절의 그 영상을 제가 확보를 좀 해가지고 보내달라다가 아 이건 아니 이거 뭐 지금 이제 찬양 사역자로서 지금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보여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연희엘님이 말씀 암송도 이제 하시고 그리고

0: 찬양 사역도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데
1: 네. 네.
0: 어, 이제 아까 49곡은 그 한 작곡가님이 이제 작곡해 주셨고 50번째 네네. 곡을 누가 작곡해 주셨다고요?
1: 아, 네. 50번째 찬양은 작년 12월에 발매가 되었는데요. 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이고 어. 조혜련 선배님의 남편분이신 어. 고요셉 대표님
0: 어, 알죠, 알죠.
1: 그래서 예. 이제 찬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0: 아, 고 대표님이?
1: 네네.
0: 예. 거기 고 대표님 엄청 뜨거우세요, 그분도.
1: 맞아요. 그리고 감사한 게 그 네. 찬양이 이제 어, 정말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말고는 사실 우리가 할 고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던 사장입니다.
0: 야, 좋아요. 오늘 여러분 어, 우리 한 자매님의 그 고백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아 하나님 저 정말 찬양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또 노래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오롯이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아, 자매님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고백을 들은 거 아니에요. 양해문.
1: 네.
0: 어떻게 듣고 어, 누구시지? 어, 네, 그날 그냥 좋다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 저도 감동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2: 너무 좋아하셨어요.
0: 어, 좋았어요. 자, 좋아요. 오늘
1: 감사합니다.
0: 우리 귀한 우리 연희엘 찬양사역자님의 제목은 시편 18편 1절 2절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함께 지금 들어와서 함께 인터뷰도 보시고 이 찬양 영상도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죠? 예정 PD님?
2: 네, 좋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면 연희엘님을 또 직접 보고 듣고 또 그 부르신 찬양을 직접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아, 5초 뒤에 우리 영상 찬양 같이 하시죠. 54321.

0: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함께 치죠. 아, 너무 좋습니다.
1: 아멘 아멘.
0: 야.
1: 지금 댓글로 눈물이 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0: 그러니까요. 아. 신미영님 목소리가 어쩜 이리 고울까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이 귀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귀한 연희엘 자매님 응원하고 축복하고 우리 박예순 권사님도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천사의 네. 목소리 김연예 배유정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1: 지금 다들 댓글로 지금 은혜를 네.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0: 오늘 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함께 들어오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하게 그냥 찬양 사역자 한 분을 소개한다라는 시간보다는 오늘 우리 귀한 찬양 사역자가 정말 세상을 향해 이렇게 찬양을 또 선포하며 나아가잖아요. 이 걸음을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주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아마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에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예전에 네. 찬양 목소리가 또 이렇게 인터뷰 목소리하고 또 다르죠?
1: 그러니까요. 인터뷰 목소리와는 또 다른 진심이 정말 느껴지는 와.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그래도 네. 이렇게 찬양사역으로 찬양사역자로 전향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네. 주셔야 아, 이 길이 하나님께서 그렇죠. 정말 인도하셨구나라는 어떤 인간적인 후회도 없을
0: 맞아요,
1: 거고
0: 맞아요.
1: 감사함이 있을 것 같은데 찬양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거나 또 은혜를 주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2: 확신이라는 단어에 좀 맞는다고 생각하는 경험은 사실 그 나임이신 여호와여 찬양이 나왔을 때에도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50번째 찬양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항상 제가 좀 힘든 시간을 겪거나 아니면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선물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연아 너는 찬양하는 사람이 맞아 라는 어떤 확신을 그 찬양을 통해서 받았던 것 같고 최근에 또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찬양 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위로해 드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때는 저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는
1: 있죠.
2: 거예요.
1: 네. 네.
2: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저를 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 위로받고 싶다고 하나님 기도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 아세요?
0: 알죠.
2: 그 찬양을 이렇게 사역을 갔는데 이제 제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긴 하지만 2절 가사

0: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나서, 아, 정작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지만, 저 스스로한테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1: 그때 그 찬양이 좀 있어요.
2: 네,
1: 한번 잠깐
2: 맞습니다.
1: 여러분에게 한 30초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 4, 3, 2,

0: 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에게 찬양으로도 감동 주시러 가신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그런 찬양을 또 부르신 게 아닌가.
0: 사랑한다, 기프티드 찬양 아니에요?
1: 네.
0: 야,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7시 네. 48분이 됐는데 저희 전국방송 정규방송 시간이 49분까지고요. 49분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잠깐 더 저희가 좀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잠시 후 49분 이후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방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찬양사역자 연희엘님과 함께했고 유튜브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기술의 윤석준 그리고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왔습니다. 와.
1: 와.
0: 야. 하여튼 하나님의 이 귀한 딸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오늘 제가 볼 때 이 방송에 열매가 하나 있어요.
1: 어떤
0: 지금 유튜브
1: 열매일까요?
0: 댓글에 지금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저도 찬양 사역 하고 싶습니다.
1: 누군가의 시작이 오셨어요. 되는 날은
0: 네? 누군가의 시작이 됐어요 지금.
2: 누군가에게
0: 진로를 정해주셨어요 지금 진로를.
1: 아이고.
0: 예, 이렇게 되네요. 사랑한다 듣자마자 순간 저도 울컥했어요. 이로운님도 술대희님도 여러분 댓글로 오늘 이 귀한 사역들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우리 연열 자매님께도 저는 응원해 주고 싶은 게 찬양 사역이라는 게요. 또 어찌 보면 세상의 가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네.
0: 이게 그런데 세상은 모르겠죠. 이 찬양 사역이라는 것이 그냥 찬양만 부르면 찬양 사역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또 관계도 그렇고요. 또 그 모든 이 환경이 또 사실 그렇게 막 화려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열악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서 이렇게 그 사명의 길을 오롯이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은 그 걸음인데 그때그때마다 아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 듣고 나가시는데 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든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좀 기도 제목 네. 나누고 싶은 제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아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막 감사하고 진짜 원래 중보기도의 힘을 몰랐었는데 진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겁고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0: 우리도 그래요.
1: 같은 기도 제목을 하시네.
2: 정말 큰 감동을 받은 게 그 세상에서 가수는 박수를 얼만큼 받았냐, 그렇죠. 관객이 얼마나 왔냐, 얼마나 팔렸냐가 성공의 기준인데 연예인님께서는 가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고 그 충만함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에 좀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0: 우리 그렇게 돼요.
2: 네. 네?
0: 저희도 마찬가지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고, 그죠?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기쁨. 그래서 누가 저도 그 질문이 전 이렇게 와닿는 질문이 송피디님. 송피디님 요즘에 일주일 동안 살았을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뻤거나 정말 하나님 오롯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일은 어떤 일이 있으세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뭐 그럴 때가 있을 삶이 그럴 때도 있어요. 또 그럴 때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질문의 그냥 핵심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된 일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된 일. 내 힘 빼고. 그래서 저도 오늘 그냥 이렇게 우리 연희엘 자매님 또 만나면서 연희엘 자매님의 그 기도 제목을 들으니 오늘 또 저희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 너무 중요한데요. 아까도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 또 뭐 다른 기도 제목은 없어요? 뭐 이렇게 뭐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든지 저희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고 싶어요.
3: 근데 저는 그 고린도후서 말씀 아까 그 예수 양해문 찬양 들으면서 또 생각난 말씀이 있는데 그 고린도후서 말씀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0: 아멘.
3: 이 말씀이 제 삶에 다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즐겁고 하나님만으로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0: 아멘.
2: 아멘.
0: 오늘 그런 귀한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지금 얻으셨잖아요. 한번 기도의 댓글을 꼭 한번 표현해 주시면 아마 정말 놀라운 영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양사역자 우리 연희엘님 CTS, CBS 또 새롭게 하소서에서 또 여러 패널로 참 많은 도전을 주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시고 반가워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와 좋은 아침 뭐 콜라보 방송이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오롯이 찬양사역자 연희엘님 연희엘님의 그 사역들 또 앞으로의 그 발걸음을 진심으로 또 응원하면서 저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같이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연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놀라운 간증들이 펼쳐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네.
0: 우리 연희엘님의 찬양 주의 손 시편 139편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정 피디님.
2: 네.
0: 우리 귀한 자매님 이렇게 참, 그냥 보석같이.
2: 네. 반짝반짝하세요.
0: 반짝반짝.
2: 외모만큼이나 마음까지 아름다운 분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0: 저는 사실 우리 외모로 보면은 우리 예정 피디님이 우리 극동 방송의 또 아이돌.
2: 그런 댓글 하나 좀 기대했는데 다들. 네, 그죠? 감사합니다.
0: 뭐 예, 아시잖아요. 네. 뭐 또
2: 주님으로 만족하는.
0: 저 얼굴 보고 그러더라고 윤종신 닮았다고. 나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내 우리 선배님 집 오피스텔을 갔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윤종신이시죠? 그래서 맞는데
2: 했는데 저도 사진 보고 조금 겹친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0: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고요. 자, 오늘 연예일님의 찬양 주의 손,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댓글 한번 기대합니다. 아, 저희한테 하는 댓글이 아니라 우리 연예일 자매님 힘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딸이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아멘, 귀한 아멘. 찬양으로 더 왕성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정말 인사드릴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7천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보면요. 사람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기적의 공식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도 내 관점에서 보는 대로 말하는 것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

기를 원하셨고 믿음이 구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과 환경을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에서 승리하는 기적의 공식 아닐까요? 오늘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썸머 스페셜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벳의 찬양으로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갓모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요. 관점의 차이만 바꿔도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일을 봅니다. 어쩌면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우리의 관점 또 내 마음에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을 또 지금 이 상황을 이 만남을 하나님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점을 바꿔본다면 내 뜻대로는 풀리지 않고 또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에 승리하는 기적의 공식, 내 관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오늘도 한번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겨자씨교회 김수진 집사님, 1302-5073 최화정 권사님,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우리 노기근 집사님, 1806 송남종 집사님, 526번님, 1064-3329, 5138번님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시은, 하민, 하은 어머니, 또 6472 강성자 권사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혜성교회 전권사님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찬양 후에 오늘 8일 차죠. 찬송가 폐사 프로젝트 31일 중 8일 차입니다. 오늘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라는 찬송가를 함께 필사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 누리려고 하는데요. 찬송 스토리와 또 찬송의 가사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폭풍 속에서 피어난 맑은 가라. 찬송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를 작사한 윌리엄 G. 맥클랜드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지만 그의 육체는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온몸을 찌르는 듯한 심각한 신경통과 척추질환으로 인해 조금만 움직여도 비명이 새어나왔고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1: 육체의 한계는 영적인 침체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 그의 마음을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훨씬 더 강렬한 통증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던 그는 침대에 누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2: 주님, 이 고통의 폭풍 속에서 저에게 주님의 평안을 보여주소서.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육체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의학이나 위로로도 정의할 수 없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1: 맥클랜드 목사는 방안을 가득 채운 그 감격을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받아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비록 육신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늘의 맑은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렴구를 통해 이 평화의 출처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평안할 때 지어진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장 어둡고 아픈 폭풍 한가운데서 피어난 눈물의 고백입니다.

4420번님께서 샬롬 피디님 또 갓모닝 식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제주 국내 단기 선교 모금 바자회를 했는데요. 팥빙수, 망고빙수, 핫도그, 에이드를 판매했는데 생각보다 잘 팔렸습니다. 여름에는 팥빙수잖아요. 권사님들이 팥빙수를 엄청 팔아주셨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점심으로 국수를 주시는데 그저께는 국수보다 핫도그를 드신 분들이 많았대요.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전 교인이 마음을 합해서 아무래도 그래도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시고 더 많이 좀 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괜히 팥빙수와 핫도그가 먹고 싶은 아침이긴 한데요. 우리 4420번님 소중한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함께 묵상했는데요. 환경과 상황과 또 사람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노래하는 또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향기로운 나무에 나 주의 믿음 갖고 라는 끝 찬양 함께 나누고요. 찬양 후에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의 기도로 함께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는 아름답고 귀한 추억들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뜨거운 기도를 체험했으며 신앙이 한껏 성장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올해 각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사역, 뜨거운 예배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에 서로서로 격려하며 힘을 합하여 동역하는 섬김, 은혜 받아서 남은 시간과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얻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나무가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성경 안에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활동한 시기에 그 당시에 모든 정치와 종교의 최정점에 있었던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즉 광야에서 전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는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임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죠. 디베리오 황제. 전 1장에서 만났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을 따라 이 유대 지방을 총리하던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 사후에 헤롯의 뒤를 이어서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헤롯이 아니고 그 아들 헤롯입니다. 헤롯 그리고 빌립, 루사디아가 각각 분봉화로 있었어요. 거기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로 있었던 그때 여기 정치적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그리고 종교적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정작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요한.

0: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말씀 몇 구절만 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로 가보실래요? 예레미야 1장 1절 2절 네, 읽습니다. 시작.
1: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자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0: 아멘.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바로 예레미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선지서인 거죠. 에스겔서도 볼까요? 혹시 1절부터 3절까지 보죠. 읽습니다. 시작.
1: 서른째에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스에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0: 예,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죠. 그 외에도 호세아 1장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서에도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했듯 지금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왜 특별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여 년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을 암흑기 또는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요한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죠. 이제 암흑기가 끝나고 침묵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시대 열려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빈들,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 통해 뭔가 확 일이 돼야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실제 역사도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우리의 시선이 주로 이제 높은 곳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로 낮은 자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과 일본이 이제 복음의 시작점이 좀 다르거든요. 일본은 지식인들,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복음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완전히 소시민들, 노예들, 또 뭐 가난한 백성들한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들은 무시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만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데 시대가 흘렀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는 더 강력합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오히려 그 말씀의 영향력이 일본보다는 훨씬 더 크죠. 물론 절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뭔가 위에서부터 막 역사를 이뤄내는 게 아니고 누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별로 그것이 영향력이 없어 보여도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중요한 건 그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보죠.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근처에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전파합니다.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로 죄사함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분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회개함입니다. 회개함에 이르는 회개예요. 죄사함의 회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고요. 요한의 세례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함으로 나오는, 그래서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1: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0: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누가가 성년에서 복음서를 써가면서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을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건이 아니고

0: 이게 이미 구약에 약속된, 이미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서의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마태도 똑같이 말씀을 인용하지만 좀 관점이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저자가 이제 이방인이지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의 율법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그 흐름 안에서 지금 이 일을 운행하고 계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운행하시는,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약속의 성취는 분명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끝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날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내실 것입니다. 그 끝의 지말,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약속을 이루는,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 근데 그의 외침이 참 강력해요. 사실 요한의 외침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그냥 립서비스, 나의 죄를 아뢰는 수준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참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씩 보죠. 우리 3장 7절,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0: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의 선포는 위로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세죠, 지금. 근데 요한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직설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좀 이렇게 애둘러서 하는 말들을 훨씬 더 교양 있게 느껴요. 근데 문제는 이 교양이 나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좀 충격요법처럼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딱 전문용어로 까발릴 때, 그때서야 자신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들을 그동안 종교적 행위에, 외적인 종교 언어에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막 그냥 폐부를 드러내는 거죠. 그들의 치부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요한의 외침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외침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말로만 하는 자기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가 진실하다면 분명히 삶의 변화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단순히 그냥 내 죄를 아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이 내 안에 참된 회개로, 변화로 나아가도록. 회개는 감정적 동요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이고 또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삶의 방식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방향전환이죠. 그냥 뭔가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회개가, 그 돌이킴이 참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내가 죄상이 드러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덮어두니까, 적당히 덮어두니까 이걸 온전히 해결하지 않는 거죠. 종교적 언어로 포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외형적 종교 행위 아니면 우리 익숙한 종교적 언어로 자신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종교적 언어로 싸매고 있던 나를 막 확 깨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적당히 포장해가지고, 아, 이래 봬도 내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나오겠어. 뭐 새벽 예배도 시작해가지고 나는 모든 예배에 공예를 참석해. 뭐 이런 종교적 행위로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던, 그러나 그 안에 막 온갖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 종교 행위로 자신의 그런 죄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까내야, 그 죄를 드러내야, 아, 이 죄를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구나, 내가 행하는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지 않는구나를 깨달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사단이 교묘하게 이 종교적 언어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악용하는 종교적 언어가 은혜거든요. 은혜. 사실 은혜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은혜고, 값없이 받은 은혜.

0: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우리는 자꾸 그 은혜의 방편 뒤에 숨어요. 죄의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서 나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통안이 여기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 앞에 막 이런 행위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래 봬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이 됐고 내가 직분이 있고 뭐 이런 외형적인 어떤 뭐 외형적 종교 행위와 아니면 우리 익숙한 그 종교 언어들로 우리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오히려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아파도 우리의 실상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조금 힘들어도 좀 부끄러워도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선포된 말씀 앞에 유대인들이 반응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1: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0: 예.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태도인데 우리 안에도 있어서 그게 문제긴 한데 욕심이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은 옷 한 벌로는 만족할 수 없죠. 두 벌, 세 벌. 시즌별로 입어야 되고 또 시즌별로도 유행 따라 입어야 되고 또 남 갖지 않은 거 나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옷을 늘리는 방향으로 산단 말이죠.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창고에서 썩어나는 한이 있어도 내 창고에 있어야 돼. 이게 세상을 사는 방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한 벌이면 족하니까 나머지 나누라는 거예요. 옷 있는 사람 나누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있는 사람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냐? 이게 성도가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움켜쥐어야 돼요. 남의 거 뺏어서라도 내 거 만들어야 돼. 그게 그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한 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헐벗지 않는다고요. 음식이 막 창고에 막 차고 넘쳐서 썩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안 굶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자족하면서 나눌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삶의 태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자나 말씀이 누가 한번 찾으셨으니까 6장 가보세요. 38절 전반전만 읽을 거예요. 전반전만 시작.
1: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0: 이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줄 수 있는 거죠. 내 옷 두 벌 있는데 한 벌로 만족하고 한 벌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 한 벌로 나를 헐벗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을 만큼 여유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거든요. 일단 줘보세요. 일단 줘보시면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떼가지고 줄 테니까 일단 줘보세요. 뭔가 여유가 있어야 그래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네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나를 향한 믿음이 있냐? 너 내 백성인 거, 내가 너 아버지인 거 알아? 라고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거 주면 큰일 나요. 당장 한 벌로는 단벌 신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두 벌, 세 벌, 네 벌 막 옷장에 그냥 그득 채워놓고도 열 때마다 와 입을 옷이 없다 이렇게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왜 주실 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주라는 행위는 이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 못 주냐?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가보세요. 5절 보죠. 있습니다. 시작.
1: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0: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창고에 음식이 썩어나도 내 창고에 있어야 될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안 굶기시니까. 자족함으로 나누라라는 말의 핵심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 삶의 태도를 바꾸고 방식을 바꾸라. 삶의 방

0: 형식을 바꾸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란 말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그 당시에 이제 죄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인 세리,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똑같이 물어요. 본문 돌아오셔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0: 아멘.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얘기할 때 네가 있는 자리에서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리는 창기와 함께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대표였어요. 세리가 왜 그렇게만큼 죄인이냐면 철저하게 로마 편에 서서 로마가 명령한 세금만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면 되는데, 그럼 나한테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플러스 알파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내가 먹고 나머지는 하고. 근데 이게 점점점 심해지니까 세금보다 플러스 알파가 훨씬 커. 고열을 짜먹는 거죠. 백성들이 고열을 짜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매국노이고,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죽일 놈들이에요. 이 군인은 이게 로마 군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로마 군인은 로마인들만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개인 경호원 또는 필요에 따라서 군인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기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정규 군인이면 좀 수익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고용된 그런 군인이니까 급료가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갈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는 여기 보면 요한이 그들에게 말한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당연하죠.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아.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게 왜 당연하게 안 되냐고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도덕은 유치원 때 다 배운대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 해코지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사냐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거든요. 세리들, 군인들, 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 욕심이 당연한 사실이 왜곡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어디에 있든 그냥 거기서 다시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비록 남의 권을 착취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재미있는 것은 요한이 세리나 군인들한테 직업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새로운 직업을 갖고 새로운 사람이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세리로 똑같이 살되 어제처럼 살지 마. 이 얘기거든요. 이게 복음이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뭔가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뭔가 바뀌어서 새로워지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꾸면 돼요. 어제까지 죄인으로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남의 것 착취해 살았지만 이제는 부가된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어느 지위에 이르고 힘을 갖고 뭔가 얻어져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늘 그 자리에서 그냥 하라고 그래요. 네가 어디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가졌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킴.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회개는 단순히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를 깨닫고 막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끝나면 참된 회개가 되지 않아요. 실제적인 방향 전환이에요. 삶의 바뀜이에요. 삶의 행동의 변화, 방식의 변화. 오늘 이 요한을 통해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립서비스가 아니고 참된 변화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봐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종교적 행위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못 보게 해요. 회를 칠해놨으니까. 적적이 외형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죠.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거룩하게 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편이죠. 그런다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를 싹 이렇게 감춰요.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참된 회개로 못 나가게 해요. 이 정도면 된 줄로 알아. 안 그래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말씀 앞에 자꾸 자기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앞에 나를 비추면, 빛이 확 비춰지면 드러나잖아요. 부끄러워도 그 과정을 통해 이 죄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나와야 돼요. 자, 계속 가죠. 그러니까 요한의 가르침이 워낙 강력하니까 사람들 혹시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고 착각해요. 그때 요한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0: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 아멘. 처음엔 잘 시작하다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어느 지위에 이르면 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있던 것이 은혜임을 망각할 때 교만화되고 교만하게 되면 그렇게 변질돼요. 근데 요한은 감사하게도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인기에 병합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실 분,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지금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바라는 그들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뒤에 오실 분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는 흥행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사명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개하는 것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이것은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위해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내리는 세례. 그러니까 죄사함의 세례, 구원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오직 죄사함은 예수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구원을 위한 세례, 불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듯이 성령으로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또 불은 정화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죄를 멸하시는. 할렐루야.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시대의 사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의 다른 구원은 없어요.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꺼지지 않는 불, 분명히 지옥을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본주의적 분위기에서 지옥을 말하는 걸 싫어해요.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싫어도 지옥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 걸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고.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부자가 죽어서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도 그랬어요.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꺼지지 않는 불. 분명히 음부예요. 지옥 있어요. 여러분 듣기 싫어 들어야 돼요. 지옥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공의와 함께합니다. 아니 심판 없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급이 없다면, 지옥의 영벌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왜 이러고 있냐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우린 가만히 놔두면 죄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워 몸부림하면서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거기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멸류관 하나님의 영광 상급 있잖아요. 표대를 하늘에 두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의 삶이 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분명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싹 없어지고 만다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실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요.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심판이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이 심판은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고 한 건 착각일 수 있어 라고 신랄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니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 적이 없는데 그 나라를 보장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분이 주인 되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님이 주인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왕이신 나라, 하나님 백성들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왕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분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 내 인생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 그분이 주인이시거나 그분이 왕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심각히 돌아봐야 돼요. 그래요. 한번 구원받은 것 취소되지 않아요. 맞아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요? 나 정말 예수가 주인이세요? 나 정말 하나님의 왕이에요? 심각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말이에요. 물론 아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죠. 아멘. 근데 그 시작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0: 왕되심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의 밥집, 아까 말했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지 않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감히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영원히 또 하늘에 살 것이고 여기서 심은 것으로 영원히 살 것이고, 조금 불편해도 들어야 합니다.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천국이 존재하고 심판이 존재합니다. 영벌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백보좌 앞에 죽은 사람은 물은대수하고 다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진리 앞에서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안에 있는 담대함과 동시에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분의 백성답게 하루를 살아도 성도답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6-2004번 광주 성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뇌는 우리가 지나온 삶을 기록합니다. 기쁨도 상처도 실패도 감사도 모두 기억 속에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만나도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담대하게 걸어가는데요. 지나온 기억이 오늘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억을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도 눈물의 시간을 견디게 하신 것도 결국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지나온 삶을 기록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록하죠. 그래서 오늘 불안보다 은혜를, 상처보다 감사를 더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